김도연 커피소년의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사랑했더란 1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아침에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출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2667번님께서 출첵 가장 먼저 들어와 주셨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손잡고 동행하는 거죠. 주님, 저의 여린 손을 꼭 잡고 같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정말 그 아이가 그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런 마음 있잖아요. 불안하고 어디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야지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고요. 또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갈 또 힘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난처라는 세 글자로요. 출책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피난처 이세 글자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육아나 81번님 안녕하세요. 믿음이 필요해 이찬양 신청합니다. 인천은 일주일 내내 장맛비가 내립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아마 비가 내리는 것 같은데 신청곡 믿음이 필요해 희수율의 찬양 들으시면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0: Summer Special, Summer Special
1: 방송 Summer Special
0: 함께해요. 시원하게 Summer Special.

퀴즈. 네, 돌발 써머 퀴즈 준비했습니다. 찬양 퀴즈고요.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을 완성해 주시는 문제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 시와 그림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출첵 제시어가 들어가는 찬양인데요. 나의 피난처 땡땡이라는 곡입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땡땡 누구일까요? 물건은 아니고요. 네, 사람입니다. 나의 피난처 땡땡.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전 30번이에요. 이 월요일 아침만큼 여러분들에게 좀 힘들게 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초성 힌트 준비했어요. 두 글자 초성 힌트는 이응과 시옷입니다. 이응과 시옷. 정답 아시는 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688번님 가장 먼저 보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분이시죠? 가장 중요한 이분이십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나의 피난처 누구일까요? 아직도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와 그림의 이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응과 시옷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땡땡 들으시면서요 정답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땡땡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최우성 힌트는 이응과 시옷이었어요. 와, 정답들 다들 잘 맞춰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방문해주시는 분들도 많이들 계십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네. 월요일 아침 땡땡땡 피난처 사랑의 뜰안이죠. 은혜 방송 듣다 보면은 월요병도 가볍게 극복됩니다라고요. 보내주셨나요? 우리 월요병을 이길 수 있는 피난처가 바로 뜰안이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또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667번님 언제 들어도 감동 넘치는 찬양 은혜 신청합니다. 정답은 이거이지요라고요. 잘 맞춰주셨어요. 맞습니다. 0688번님, 6181번님도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 보내주셨어요. 와, 4849번님, 7902-1349-3392번님.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아, 5954번님께서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긍휼히 하옵소서 피난처 땡땡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들어와 주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선물을 좀 많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방금 들으신 찬양 제목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응 시옷이고요. 나의 피난처 누구일까요? 땡땡님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곤 합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박현수 씨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은혜라는 곡이고요. 이곡 신청해 주신 분 계시죠? 2667번님의 신청 찬양 함께 찬양하시죠. 내가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2분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요. 퀴즈 정답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바로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나의 피난처 예수가 정답이었어요. 예수였습니다. 이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네요. 라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할렐루야 예수로 출첵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이죠. 나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맞죠. 근데 두 글자였어요. 예수가 정답이었습니다. 님은 좀 빼주셔야 했는데 그것도 잘 맞춰주셨어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게 나는 넘어져도요 힘을 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처럼 영원히 사랑해 주시니 그 사랑 저도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피난처로 출첵을 합니다.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어노인팅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곡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00번이 아직도 일이 끝나지 않으셨다 하셨는데 지금이면 일이 끝나야 할 시간하고 지났죠. 그죠? 네. 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신데요. 찬양 들으시면서 또 주님이 새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잘 또 마무리 하시길 바랄게요. 2933번님도 예수 나의 피난처, 네 예수요라고 하셨습니다. 나의 피난처는 예수요, 나의 안식처도 예수요, 나의 삶의 공급처도 예수요, 세상 어떤 것도 감당하시는 아바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날은 흐리지만 모두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예수입니다 하셨고요. 연약한 내 영혼을 긍휼히 하옵소서. 피난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의지합니다. 아멘. 1595번님도 새벽잠 깨우고 월드컵 축구 결승을 본 후유증이

이 남다른 월요일 아침 같아요 하셨어요. 아마 오늘 새벽부터 그 월드컵 결승전, 그죠?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경기를 시청하시느라 잠이 좀 부족하셨던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뛴 선수들을 보면은 우리도 열심히 또 뛰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1204번님도 보내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어요. 즐거운 찬양 들으면서 출근합니다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좀 많이 뽑았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입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3392번님 그리고 4849번님 축하드리고요. 9154번님도 축하드립니다. 5954번님, 또 3791번님, 0085번님까지 지금 제가 현재 6분을 뽑았어요. 네. 평소에는 2분을 뽑는데 오늘은 6분이나 뽑았습니다. 축하드리고요. 6분은 선물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발 퀴즈는 한 번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제 또 돌발적으로 퀴즈가 나갈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은혜라는 곡 먼저 듣겠습니다. 목소리 상점의 찬양이고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0: 사랑의 뜰 안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분당로에 위치한 카페 분당에서 아메리카노와 와플 세트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위치한 베이크 투게더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을 빚는 사람들 한만두에서 만두 세트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 안에서 꽃바구니를, 포항시 남구 연희읍에 위치한 색을 담다에서 2인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상도로에 위치한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우리 여행사에서 여행용 가방을, 경주시 성건동에 위치한 사진관 시선에서 5인 가족사진 촬영권을, 포항시 북구 우현동에 위치한 명가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주식회사 해세드바이오 아슈브에서 화장품과 두피에어 에센스를, 구룡포에 위치한 일해수산에서 방건조 오징어 10마리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믿음의 기업 누가의료기에서 토르시아 치약 비누 세트를, 울릉군 독도박물관 옆에 위치한 카페 만디에서 2인 커피 교환권을, 경주시 대경로에 위치한 예담 갤러리에서 2인 음료권을, 경주시 충효동에 위치한 투엔즈 커피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델리든에서 3만원 상당의 식사 이용권을, 경주시 북성로에 위치한 카페 에셀나무에서 2인 음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1: 네,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주소와 이름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봉인님은 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사랑의 뜰 안 1부 끝곡은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준비했습니다. 3200번님의 신청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10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충성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량한 신세의 두 여인은 어느덧 베들레헴 근처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러자 15절을 보면 나오미는 또 돌아가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앞선 두 번의 대화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앞선 대화에서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고 했고, 두 번째는 내 딸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붙쫓지 말고 너희 민족과 신들을 붙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동서 오르발을 언급합니다. 세 번째 대화는 민족, 신, 동서까지 나오미가 룻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주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매몰차게 제발 정말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룻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까지 언급해야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모압의 백성과 신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룻이 꿈쩍도 하지 않자 너희 동서 오르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 치밀한 동서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의역한다면 나오미는 얘야, 너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잖아. 이 정도면 내 마음은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시라면 시어머니의 간곡한 요청에 돌아가셨을까요? 안 돌아가는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룻의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동안 오르바와 함께 대답했던 룻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는 16절 상반절에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따르지 말고는 버리다라는 뜻의 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룻이 모압을 떠나서 타국 베들레헴으로 가는 동기는 어머니 당신을 저는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0: 대단한 의리입니다.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민까지 실패한 늙은 여인을, 소망이 없는 여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은 의리가 없는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조국과 신을 자신은 버리겠다고 합니다.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꽃다운 나이의 루시,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와 동기가 나까지 버리면 불쌍한 우리 엄마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는 동서 오르바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오직 불쌍한 우리 시엄마를 위해서 나의 부모, 나의 형제, 나의 조국, 나의 신까지 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동료들이나 직장의 선후배들이 월급 많이 주거나 복지 혜택이 좋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직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룻과 같이 의리를 지키고 의리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포스코의 배지를 보면 위드 포스코입니다. 이것은 사회 전반에서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뜻으로 정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업도 의리를 강조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룻과 같이 나까지 불쌍한 우리 성도 버리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 버리면 어떻게, 붙잡으면서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16절 하반절에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그대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대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라고 룻은 애틋한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룻은 다른 사람은 다 어머니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고 어머니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함께 머물겠다라고 합니다. 룻은 어디에서든지 어머니와 함께 머물면서 평생 충성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것이고 유대인들은 칠칠절과 맥추절에는 룻기를 읽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사랑받고 존경하는 보물이 된 겁니다. 룻은 충성과 의리와 강한 연대감을 보면 대단한 여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오미를 따라가는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왜 그런지 이해가 됩니다.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혈육이 나의 혈육이 되고 시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모압의 가족과 신은 포기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를 포기할 때 다른 하나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과 민족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헤세드, 인애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채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채움교회 256-691번, 256-06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도 방송을 통해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던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 어머니의 이야기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입니다.
1: 저희 큰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아빠를 갑작스럽게 천국 보내면서 마음 문을 닫고 지낸 시간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분들 연락도 피하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멀리하고 방송 당일에도 혹시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떡하나 정말 조마조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전화도 잘 받고 진심으로 영접기도 따라하는 모습 보고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 많이 사랑하신다 느껴져서 너무 위로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아들이 인터뷰 때 한번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고백도 했었고 교회 가보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도 해주더라고요. 진짜 스스로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또 운동도 다시 시작하면서 자기 삶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밝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엄마인 저에게 다시 또 소망 품고 기도할 힘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영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보이지 않는 전파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생명과 소망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대구 물댐교회 권영선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너무 좋아요. 순수한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회예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부담 갖지 말고 한 잔도 마시면 5천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복음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한 구다씩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교회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천 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만 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6: 극동방송 써머.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호산나 싱어즈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으로 오늘 뜰한 2부 문을 열었고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791번님께서요, 와, 저 주신다는 거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당첨이 되셨고요. 충남 공주에 사시네요. 충남 공주시에 사시는 박재희님이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주신 선물 감사하며 멀리서 듣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애청하고 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 또 뵐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오늘 모처럼 또 휴가신가요? 네. 아마 월차를 내신 것 같기도 한데 잘 쉼이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우리 5954번님, 양은미님도 네. 주소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호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최봉예님도 네, 주소 도착을 했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2부 시간에서도 또 언제 돌발 퀴즈 문제가 나갈지 모릅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시고요.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우리 뜨란 가족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시는지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3923번님은 지금 정자교회에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막 대추꽃이 피는데요. 네, 사랑합니다. 라고 인증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우리 3923번님, 감사하고요. 네, 아름다운 자연의 또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박수 치면서 나눌 수 있는 찬양 준비했어요. 한동 라이브 워십 앨범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를 경배라는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요. 네, 찬양하시죠.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함께 또 청취자 사진 공모전이 진행이 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5일까지고요. 네, 방송을 들으시고 아, 내가 방송 사역에 관련된 극동방송과에 관련된 그런 사역 사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네,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혼자 보기 너무 아까운 사진들이 있으시죠. 네, 한번 공모전에 내셔서 또 우리 청취자들과 방송 가족들과 함께 또 보고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공모전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진이라고요. 두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4540번님께서도요, 들어와 주셨어요. 네, 사뜰에서 보내주신 책 지난주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책 받으셨다고 하니까 네, 저도 감사하네요. 우리 4540번님처럼 혹시 책을 받으신 분들 계시면은요, 저도 받았어요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경북 경산 또 대구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또 외출할 때에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은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또 이웃의 안전도 살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이 들한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이때쯤 나올 거라 예상하셨나요? 자, 문제가 좀 빨리 나왔죠? 찬양 퀴즈입니다. 찬양의 제목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심정선님의 찬양으로 준비해봤어요. 1부 시간에서는 시와 그림의 곡이었죠.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곡이었어요. 두 번째로 준비한 돌발 서머 퀴즈는요.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땡입니다. 앞에서는 예수였고요. 두 번째 퀴즈는 세 글자 땡땡땡.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땡 누구일까요? 역시 초성 힌트 드립니다. 초성 힌트. 시옷, 리을, 니은이에요. 다시 한번요. 시옷, 리을, 니은. 이세 글자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님.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계세요. 이분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땡땡땡이라고 하죠. 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 예수는 일부 시간에 나갔어요. 우리 사후사공모님. 초성 힌트 시옷 리을 니은입니다. 맞습니다. 5297번님 정답 맞추셨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을 9030번. 오늘 이곳에 계신 누구일까요? 심정선님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찬양 들으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멘. 심정선님의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땡이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땡땡땡. 시옷 니을 니은이었어요. 세 글자입니다. 시온 제가요 시온 니을 그리고 니은이었죠. 네. 사람이라고 보내주신 분도 있으셨는데 아니시죠? 잘못 보내신 거죠? 네.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 정답들 다들 잘 맞춰주셨어요. 우리 9976번님 선물 받으신 쿠폰으로 아이들과 시원한 빙수 데이트도 가졌답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인증샷 사진까지. 어머,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네, 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트 잘하셨다고 하시니까 저도 행복하네요. 고맙습니다. 퀴즈 정답은 이거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더운 날씨 함께하는 땡땡땡 덕에 하나도 안 덥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변함없는 땡땡땡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방송을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라고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장사가 잘안 돼요. 땡땡땡. 네, 함께 하시며 제가 이 시련을 이겨나갈 용기를 주세요. 아멘 하셨어요. 이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우리 5908번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정답이 싹 지나갔어요. 그죠? 정답이 싹 지나갔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그냥 부르기만 해도요,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 이분을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퀴즈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정답 보내실 분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고요. 아, 문제를 잘못 들었어요. 네, 시오 리을 디귿인 줄 아셨대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퀴즈 정답은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정답이었습니다. 성령님이었어요. 이 문제도 그래도 많은 분들 보내주셨고요. 정답 잘 맞춰주셨습니다.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6343번님 그리고 5908번님 축하드립니다. 두 분께는 뜰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함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시죠? 라고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또 감사와 은혜로 나눠주시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강찬 목사님의 한마디라는 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뜨란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도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고 말이죠. 네. 4540번님께서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눠주실지 또 은혜 받을 준비되셨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하시죠.
1: 7월 20일 주님 앞에서 걷는 삶.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걷는 데에는 스릴이 없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힘을 소유한 것입니다. 걷는다는 단어는 성격에서 인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36절. 성경에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선명한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되라고 하지 않고 내 앞에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 스릴을 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릴을 향한 소원은 육체적으로 성령을 흉내내려 할 것입니다. 스릴을 향한 소원은 감정적인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애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도덕적으로 파멸하게 할 것입니다. 만일 영적인 영역에서도 계속 스릴을 원하여 날개 위에만 오르려고 하면 결국 믿음을 잃고 영적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는 어떤 장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앞에 주님을 모시겠다는 결단에 따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의 임재의 실체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1절에서 2절의 체험 고백은 우리가 주님의 실체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실체에 서 있

0: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를 믿음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실제로 언제나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오 주님, 저를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소서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주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상식적인 결정이 주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주님은 가책하시고 막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1: 아멘. 우스바드 샌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 함께 나눴습니다. 2387번님, 네. 와우, 저 육지 가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울릉도 애청자분이신데요. 카페는 남편이 알바를 잘해줘서 지금 시간이 내서 손녀딸 보러 갑니다. 너무 좋아요. 다녀올게요. 라고요. 이미 마음은 육지에 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잘 다녀오시고요. 아마 손녀딸 보러 갈 마음에 굉장히 또 설레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울릉도는 남편분이 잘 지켜주실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사랑의 드라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준비한 끝곡, 주를 악무하는 자, 김정택과 SBS 오케스트라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 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극동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시는가 하는 주제로 복음에 대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선뜻 신앙의 길에 들어서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예전에 옛 소련이 최초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을 때 그 우주선에 탑승하고 하늘로 올라갔던 우주인이 지구로 돌아왔어 했던 말이 하늘에 가서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입니다. 이 말에는 현대인들의 정신적 정서가 숨어 있는데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늘에 가보았지만 하나님이 없더라고 말한 우주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가 우주선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가 우주복을 벗고 우주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찾아보았더라면 그는 즉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즉 누구나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존재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없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들의 눈의 한계로 인해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손가락 끝에도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세균들이 우리들의 눈에 보인다면 우리는 가위를 손으로 집어서 먹지도 못하고 자신의 얼굴을 함부로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들이 느끼며 존재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무신론 해부학 교수가 말하기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부해 보았으나 그 안에서 영혼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들을 사랑하십니까? 물론입니다. 제게 선생님의 해부용 칼을 하나 빌려주신다면 선생님의 가족을 향한 그 사랑이 선생님의 몸 안에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의 배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전화기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을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무엇인가 비어져 있는 공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질서의 오묘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흔적을 볼 수가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그들을 우주에 데려다 놓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추구해 보지만 그 마음에는 다 채울 수 없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자리인데 그 빈 공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 채울 수 없는 공허감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성으로 인해 우상을 만드는 이유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흔적인

0: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에 숲길을 걷다가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아름다운 모습에 말문을 읽고 야, 빛이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는 이 빛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떠신 분이시기에 이런 빛도 창조하신 분이십니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더 느끼게 되고 더 알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태초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흙으로 돌아가거라 하시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보존자라면 나는 내년에도 확실히 살아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내 자신이 내 생명의 보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6절로부터 8절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희는 피조물일 뿐이며 너희는 들풀과 같은 존재이다. 너희가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으나 곧 사라질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죄인된 신분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을까요? 왜 교회에서는 자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기록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최초로 나타난 죄는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직접 주인이 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세상의 죄들인 잡음죄가 나오게 됩니다. 죄의 동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실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단은 자신의 추악한 실체를 숨기기 위해 매력적인 존재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즉 자신에 대한 가시욕을 느끼도록 한 것인데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합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무더운 여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지요? 안녕하세요. 7월 20일 월요일 저는 오천 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어스름 달빛에 찾아올 박각시 나방, 기다리며 봉우리 벙그는데 17분, 꽃잎 활짝 피는데 3분, 날마다 허비한 20분이 이 꽃에게는 한 생이었구나. 시인 고두현의 시 20분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내가 게으름 부리며 허비한 20분이 달맞이 꽃에겐 한 생애였죠. 내가 불만 불평하며 보낸 한나절이 하루살이에게는 일생입니다. 고대 히랍의 시인 소포클레스는 이렇게 말했죠.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입니다. 태산에 무너지는 사람은 없지요. 작은 흙무더기에 넘어집니다. 20분같이 작은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죠.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인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방법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6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작은 시간, 소망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유객교회 김태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먼저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1: 네.
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부 그 모든 수련회가 열리는 곳곳마다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무더운 여름 또 교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귀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갖게 하시고 또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좋은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고 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사연 소개해드립니다. 4714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 말씀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질병으로 아프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사랑 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 크신 사랑이라는 설교 말씀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남편이 다시 항암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4714번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또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또 치유와 회복해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4714번님, 하나님 아버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전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요정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특별히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특별히 남편분이 항암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정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여생도 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새 먹게 하시고 부르짖는 것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힘듦과 어려움도 능력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0: 아멘.
1: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이어서 009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기사님으로 20년 넘게 일하신 저희 아버지입니다. 8년 전에는 뇌경색으로 중환자실까지 가셨습니다. 올 초부터는 천식으로 인해 호흡곤란으로 응급실도 다녀왔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8월 서울에 있는 병원 진료 예정입니다. 요즘 식사도 잘 못하셔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헌신과 성김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셨던 아버님이신데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네요. 예. 0091번님, 또 귀한가정, 특별히 기도에 또 제목처럼 하나님의 특별히 치유하심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이제 세월이 흘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새함을 통하여서 질고도 찾아왔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가정,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믿고 의지하오니 다시 한번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강건함의 은혜를 통하여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남은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이미 주신 그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기에 하나님 아버지 죽음조차도 때로는 두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능히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능히 이기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친히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좋은 선물을 소식을 안겨다 주시고 저들도 얻고 누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이어서 81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벌써 믿음으로 답을 얻으신 것 같아요.
0: 할렐루야.
1: 사랑하는 큰 아들이 몽골 단기 선교회 갑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 비전을 알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하는 엄마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들을 성교 가는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복음 전.

0: 너 선교 참 귀한 일입니다. 예.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한 귀한 아들, 또 위에서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미 기도 예,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이 몽골 단기 선교에 갑니다. 오강길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 통하여 귀한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지켜주시고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믿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아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후원하며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어가는 귀한 일이 이루어져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제가 어머니라 그랬는데 아버지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그래요.
1: 기도하는 아버님 멋있습니다.
0: 네. 네,
1: 축복합니다. 이어서 9251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조카 김민수가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 길을 걸을 때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입술에 말을 부어주셔서 보험을 필요로 한 분들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드려 왔습니다. 조카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는데요. 네, 보험 설계 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0: 아, 참 필요한 일이죠. 네. 아, 참 도움을 주는 또 귀한 일이고
1: 네.
0: 또 이 일을 또 잘 할 수 있도록 또 기도에 또 요청이 있으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9215번님, 하나님 아버지, 조카가 이렇게 보험 설계를 이제 시작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여 기도의 제목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평안을 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 일어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복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는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더 잘 이루어져가는 일에 헌신하는 귀한 조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자긍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아버지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와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남들보다 더 잘 뛰어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인데요. 성도분께서 기도를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17년 전 어머니를 내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거든요.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홍조 증상이 더 심해지시는 데다 날도 더워 청소도 힘드셔서 제가 더 자주 방문하여 섬기려 합니다. 믿음도 건강도 더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 교회 생활도 힘든 상황인 거 보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0: 네, 네. 그러시네요. 그래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또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 참 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특별히 아버지의 병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며 이 시간도 우리 곡동방송의 모든 기도하는 용사들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 남은 여생 더 활동하며 지내실 수 있는 나이이기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속히 쾌착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였습니다.

0: 기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여 몸에 아버지 모든 병이 낫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정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가정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같이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심이 아버지 귀한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 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버지를 돌보시는 자녀분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들이 군대에서 동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일이 있는데 잘 해결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 쓰지 않고 오해를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마음,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밖에는 없는데 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속히 이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0: 네, 누명이니까 벗어지겠죠. 네. 네, 크게 걱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또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087번님 기도 제목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들이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내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사자들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로 인해서 또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모든 오해와 모든 누명이 벗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새로운 좋은 관계를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군대 생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즐겁고 신나는 군대 생활 되게 하시고 맡겨진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인정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변의 모든 동료들도 주의 복음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신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0: 아멘.
1: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더욱더 많이 있게 기도해 주세요. 신랑이 다니는 마트의 경제가 회복되고 마트 직원분들도 교회로 나아가는 삶 보내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을 위한 소망의 기도 시간을 위한 기도 제목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경제 회복도 그 다음에 마트 직원분들도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 제목 네.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귀한 분이시네요. 네. 9507번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딸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랑이 근무하는 일터 위에도 하나님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셔서 신랑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이 전파

되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아버지 하나님 제대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0: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 올려드립니다.

0: 여러분은 지금 포항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유계교회 김태성 목사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56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없어질 정도로 힘든데 주님께서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시 일어날 희망을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교회가 작지만 다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을 따라가고자 목사님과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말씀으로 주님께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저희 성도들 끝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교회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귀한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아이가 저렇게 학교에서 오해받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 너무너무 힘든 거 이해합니다. 참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위에서 목사님 교회와 네. 또 자신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7566번님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또 학교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아이도 부모도 다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고 또 비난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잘 이겨내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귀한 가정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말씀에 따른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일들 차질 없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이들도 특별히 학교 생활도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큰 은혜 베푸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오해도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가정이 온적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 귀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이 온적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귀한 상을 얻게 하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몸된 귀한 분들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귀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큰 부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크게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친히 도우시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같은 은혜를 통하여 귀한 교회도 믿는 자가 더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287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간절한 기도는 저희 아들 김정근, 김정훈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하루속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중보해 주세요 하고 아들들과 며느리를 위하여서 예수 믿기를 위해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1: 예, 자녀들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부모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875번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아들들의 이름과 며느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귀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마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예수가

0: 참 구원자이신 것이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때에 더 큰 신앙으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귀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믿음의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영이 귀한 가정에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들으실 때마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동행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 온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헌신하고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3289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경주 건천제일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보대학교에서 있는가 봐요.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요.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청도 느티고울 펜션으로 가니까 이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대표로 기도했던 것처럼 수련회가 많이 열리는 때예요. 그렇죠?
0: 예, 오가는 길 또 하나님께서 네.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주건천제일교회 그리고 경주중앙교회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도 아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이들도 우리 하나님은 익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고 교제하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순서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모든 참여한 자들이 큰 은혜 받는 그리고 교회도 큰 유익과 덕이 되는 복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수련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28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양덕에서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 넘게 공실로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입자도 들어오고 재정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요새 너무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예, 그런가 봐요. 네. 예, 특별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2855번님, 특별히 하나님 원룸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참으로 경제적으로 넉넉함을 때로는 얻고도 누리고도 살았지만 지금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형편에 차여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세입자도 있게 하시고 공실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0: 위해서 하는 일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귀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귀한 가정을 통하여 더 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다 하여지게 하시고 그 은혜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귀한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가정 모든 경제적인 문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분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같이 은혜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와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모든 부분에서 채우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292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둘째 아들 레위에게 건강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새 생명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네요.
0: 네, 2923번님, 예, 특별히 귀한 자녀의 가정에 또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길 또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자녀의 선물을 안겨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니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생명과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시니가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귀한 아이의 생명을 주시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잉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귀한 아이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에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내는 가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귀한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하여 주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기도하오니 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계교회 김태성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시편 17편 8절 말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삶이 지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기도의 유계교회 김태성 목사님, 진행의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 워드에서 교리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 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한국 교육자 선교회 이종식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 주시고 건강한 나라로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남북이 분단된 지 80년을 넘어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어 저 북녘 땅의 인간 우상이 사라지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북

북한 주민들이 마음껏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한반도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2016년 7월 2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파와 세대를 초월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의 영적각성과 기도의 야성회복을 선포하는 대규모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714 연합기도운동본부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성도 5,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증인, 기도로 서는 교회를 주제로 714 연합기도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환영사를 맡은 이인호 더사랑교회 목사는 여러 교회의 자발적인 연합기도를 통해 이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했으며 첫날 설교자로 나선 이기용 신길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느슨함이라며 철저한 회개와 영적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 종료 후 일상 속에서도 세계 복음화와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는 결단서를 직접 제출하며 지속적인 기도운동 동참을 다짐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선구를 기반으로 출범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714 연합기도운동은 향후 5년 안에 전국 8,000개 교회와 연대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13개 권역별 연합기도 모임을 활성화해 한국교회의 기도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중장기 사역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세계적인 강진 피해로 5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베네수엘라 재난 현장에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구호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절망에 잠긴 이재민들을 위로하며 생필품과 어린이 선물을 전한 현장 소식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은 강진 피해가 집중된 베네수엘라 라과일라주 일대 이재민 캠프를 방문해 긴급 구호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봉사단은 지난 16일 현지 마트 직원들과 협력해 위생용품 등이 담긴 긴급 구호 키트 1,500개를 신속하게 제작하고 차량 진입이 어려운 피해 극심 지역인 마코토 일대 이재민들에게 손에서 손으로 물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규모 7.2와 7.5의 연속 강진으로 19일 기준 누적 사망자가 5,069명에 달하는 현장 상황 속에서 봉사단은 카라카스 현지교회와 연대해 20일 베네수엘라 어린이날을 위한 책가방과 간식 상자도 아이들에게 선물했고 단장 조연삼 목사와 봉사자들은 무너진 건물 앞에서 이재민들의 손을 잡고 위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정부가 입양을 전담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공식 입양이 단 한 건도 성사되지 않아 행정 절차 지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입양 가족연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현재 입양 대기 아동이 284명, 신청 가정이 756가구에 달함에도 행정부의 절차 지연 탓에 1년 동안 공식 입양이 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입양 가족단과 현장 전문가들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들이 부모 없이 시설에서 성장하며 입양이 어려운 특수 욕구 아동으로 분류되는 불행을 겪고 있다며 심사 기준의 명확화와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신속 입양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농촌 부흥과 민주화 운동을 돕고 평생을 겸손하게 헌신했던 호주 연합교회 소속 존 브라운, 한국명 변조훈 선교사가 지난 17일 호주 캔버라에서 노환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92세입니다. 고 변조훈 선교사는 1960년 한국에 입국한 뒤 12년 동안 서울과 마산, 거제도 일대에서 우수 가축 보급을 통한 농촌 경제 자립과

0: 과부들을 위한 수공예 자립 프로젝트를 전개했습니다. 변 선교사는 1964년 당시 시기상조로 여겨지던 서양 선교부의 재산권을 한국교회에 전격 이양하는 조치를 주도하며 자립선교의 기틀을 닦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과 히브리어를 강의하며 인권과 빈민선교에 앞장선 신앙 후학들을 양성했습니다. 고인은 1972년 호주로 영국 귀국한 뒤에도 호주연합교회 선교부 총무로서 한국의 산업선교화 민주화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했습니다. 부산 부전교회가 3년 2개월 만에 오랜 담임 목사 공백기를 극복하고 제7대 백신종 담임 목사의 취임 감사예배를 거행했습니다. 부전교회 성도들은 지난 17일 부산 부전교회에서 열린 예배에서 백신종 목사를 큰 박수로 환영했으며, 설교를 맡은 범어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는 목자와 양의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당부했습니다. 백 목사는 답사를 통해 오직 말씀과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복음의 증언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백신종 목사는 총신대 신대원을 거쳐 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캄보디아 선교 및 미국 베델교회 담임 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포항 28도, 평양 27도입니다. 오늘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은 짧은 기간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하천 범람과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교계뉴스 아나운서 홍사영이었습니다. FEBC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 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손병렬 목사님께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0: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준홍 장로님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체적 안락하게만 몰두하며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방관했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진행 중인 여름 수련을 통해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적 성장과 신앙 공동체의 소속감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수련일을 준비하는 교사들이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는 영적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수련일을 지키며 아이들과 교사들을 따뜻하게 격려하고 응원하게 하소서. 중앙교회가 엘리모레이 수익사업으로 미얀마의 20번째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일이 단순한 건물 건립이 아니라 미얀마 땅에 예배의 초소가 세워지고 복음의 씨앗이 계속 심겨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중앙교회가 미얀마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현지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자원봉사와 헌신으로 엘리모를 섬겨온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옵소서.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지역의 무너진 삶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성도들의 긴급 구호헌금이 피해 복구와 생필품, 의약품, 임시거처 지원에 신속히 쓰이게 하옵소서. 구조대원과 의료진, 현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와 나눔이 베네수엘라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외부 일정과 말씀 사역에 피곤치 않게 하시며 말씀 전하시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원로 목사님과 부목사님께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목사님의 행정과 교구를 돌보실 때 담임 목사님의 철학을 온전히 이해하고 돕는 동역자이자 훌륭하게 준비된 목회자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모든 성도가 은혜받고 도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쉬운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입술과 삶이 온전한 찬양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0: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1: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구별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는 이 모든 헌금들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옵기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땅의 기름진 복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와우. 브라보. 아니, 미국에서 이렇게 잘하면 온 성도들이 기립박수하는데, 아유,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오늘 귀한 찬양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오케스트라 감사합니다. 큰 축복의 박수. 아우,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작품을 하나하나씩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보면 너무 기분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이 너무 감격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온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우리 사람,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더 감탄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일곱 번이나 이 말이 나와요. 자, 1장 31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멘. 참 여러분들은 무건조하게, 건조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참 좋게 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로 좋게 보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게 보시고 또 좋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좋게 보시는겨? 우리는 말이죠, 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셨는데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후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산

대한민국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선진국가가 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좋게

사는데도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특별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우리는 정작 좋게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찬양대 잘해도 내가 내 자신이 싫으니까, 내가 상처와 아픔에 있으니까 찬양에 감동도 안 받아. 내 마음이 너무 무너지니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부터 좋게 봐야 돼. 그래야 남을 사랑할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잊지 못해. 2.5라는 사람이 있었어. 3 앞에만 서면 기가 죽어. 0.5 차이인데 노래가 왜 갑자기 생각나지? 그대 앞에만 서면. 아이, 그냥 지나가 지나가. 알면서 여러분 다 모른 척 하잖아요. 요 0.5 차이인데 2.5는 늘 열등감에 사는 거예요. 3만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2.5가 달라졌어요. 3 보더니, 야! 너 이리 와봐. 3이 깜짝 놀라. 너 오늘따라 왜 이래? 나 잘 봐, 임마. 함부로 하지 마, 임마. 나 달라졌어. 점 뺐어, 임마. 점 빼면 얼마겨? 예. 완전히 달라진 거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점 빼는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가서 점 빼라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 분노, 열등감, 미움, 불안, 두려움, 이 마음의 모든 점이 빠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늘 찬양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야 우리가 새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지난 금요일부터 3일간 하여튼 대한민국 노는 날이 왜 이렇게 많은지. 아, 미국은 이렇게 많이 안 노래.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진짜 우리 대한민국 많이 놉니다. 뭐 오늘이 노는 날이라고 내일 하루 더 놀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주일날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도 일어나서 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걸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버스를 타고 교회에 오셔서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 할렐루야. 한번 가슴 열고 저 따라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앞뒤로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째려보지 말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악수하면서 시작. 예. 참 감사한 게요. 우리 교회처럼 인사 잘하는 교회 없습니다. 지난주간에도 제가 대구에 갔다 왔어요. 대구 제일교회, 죄송합니다, 가보니까 얼마나 오래된 게 120년 된 역사적인 교회에 갔는데 다들 하여튼 대구 사람들은 건드리면 안 돼. 아이고, 표현이 없어요. 속으로만 해. 괜찮네. 이러면 은혜 받은 거야. 아이고, 대구 가서 설교. 대구 사람 죄송합니다. 대구 사람 표현을 잘 안 해. 근데 한 번 마음을 열면 그때부터 끝까지 좋아하는 게 또 대구야. 그래서 실망하지 말아요. 대구 사람 이거 알고 설교를 잘 들으면 돼. 그래서 나는 오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는 인사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아니,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외부에서 목사님들 오면 깜짝 놀라요. 야, 중앙교회는 진짜 분위기 좋다. 아멘 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가? 오늘 성경의 5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네.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오늘 이사야서 12장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와 심판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은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았었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났어.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돼서 남의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 아픈 세월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사람은요 그 절대로 못 잊죠. 내 절대로 니 가만 안 둔대. 우리나라 말에 꼭 고쳐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내 눈에.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살고 죽어도 그래 미워하고 천국 가 의하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 또 만날 텐데 뭘 그렇게 평생 미워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우리도 오늘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이 은혜를 갚으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받은 나라인데 똑바로 안 봅니다. 좋게 안 봅니다. 조금만 어려워봐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댓글 공하게 돼요. 네 편 내 편 가르고 끝까지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느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거칠어졌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이런 복을 받았는데 자살률 세계 여전히 1등입니다.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너무나 옛날에 비해서 보세요. 이렇게 잘 사는데도 얼마나 거칠어졌습니까? 옛날이 훨씬 더 정이 많았어. 다 그때는 문 열어놓고 살았어. 그래도 무슨 도둑이 그렇게 많고 무슨 길거리 가다가 때려잡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지금은 불안해서도 못 가고 애들도요 전부 다 했던 핸드폰에 우리 가족 다 어디 있는지 다 알아야 잠을 자는 이런 불안한 시대가 됐어. 저는 지난 주간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참 이거 얘기 안 하려다가 참 왜 내 고향 부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라서 안 할 수는 없고 고민하다가 하는 거예요. 이 며칠간 방송이 됐어요. 부산에서 이 무더운 날씨에 편의점 앞에 이렇게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두 명이 지나가다가 너무 더우니까 그거를 열고 1,500원짜리 메로나 그걸 한 입 먹고 니도 하나 먹어라 이렇게 같이 나눠 먹었던 거예요. 이 장애인들이 이걸 먹고 그냥 돌아서서 가다가 돈을 안 낸 것 같아. 그러니까 업주가 이걸 알고 잡은 거예요. 왜 돈 안 내나 이렇게.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그랬는데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 부모가 와서

그래서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우리 애들이 몸이 아파서 좀 미안하다고. 아직 정신 연령이 30대지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가 와서 세상에 10만 원이나 갚았대. 그래서 주인도 이거 다 처벌하지 않는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아니 경찰에 가가지고 경찰관이 고발을 해가지고요. 뭐로 고발했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특수절도 혐의를. 이게 나는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무슨 이 장애인들 둘이가 뭘 안다고 메로나 아이스크림 1,500원짜리 하나 먹었다고 공모한 겁니까 이게?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대체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냐? 난 오늘부터 메로나 안 먹어요. 너무 각박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갈수록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말도 하기도 싫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은지 이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분노의 점, 상처의 점, 미움의 점을 오늘 아침 말씀으로 다 뺄 수 있기를 축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인 거. 이 사랑으로 여러분 모두를 바라보면요, 얼마나 모두가 귀한 사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좋게 보고 사랑해야지. 나같이 못난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평생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아멘. 이스라엘은 참 물이 귀했습니다. 오랜 세월 척박한 광야 땅에, 작년에도 제가 성지에 가보니 너무너무 메마른 땅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비하면요 너무 메말랐어. 그래서 물이 귀한 거예요. 성경에 봐도 물이 너무 귀해서 우물이 그의 재산이었어요. 마을의 재산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많은 우물도 파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프리카에 많이 우물을 파줬습니다. 우물이 재산이고 전부인 거예요.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 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만큼 물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목마른 인생입니까? 무엇으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건강의 목마름, 물질의 목마름, 가정의 목마름, 내 인생의 목마름, 자녀의 목마름, 목마른 인생인 거예요. 목마른 인생. 어디 가면 기쁨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마시면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하겠어요? 저는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이유를 묻지를 말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마켓에 가봤어. 가서 이제 물을 좀 이래 살라고 이래 보니까 물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야, 생수가 천지백가리로 그냥 그 큰 냉장고에 막 물이 얼마나 종별로 많은지. 뭘 사야 목마름을 해결하겠나? 나 이래 보니까요, 어제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주도 삼다수부터 프랑스 에비용까지 다 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이고 350원짜리부터 몇천 원까지 있더라고. 그러면 내가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제일 비싼 거 에비용. 에비용 먹으면 이게 목마름이 해결되겠냐는 거예요. 비싼 물, 프랑스 물 마신다고 해결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 뭘 마셔도 똑같아. 비싼 게 더 좋은 거예요. 천만에.
어떤

인생의 물은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돼. 이 목마름은 세상의 방법으로 안 돼.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야. 예배 와서 구원의 우물에서 말씀으로 위로받아야 내 영혼의 기쁨이 생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께 나오면 내 안에 생수 같은 기쁨을 주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가 답이다.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조금 전에 우리 교회 2부 예배에 어떤 아가 처음으로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오늘 교회 나와서 기도받았어. 그 아가 보통 아가 아닙니다. 왜? 이 집은 딸만 4명 나왔습니다. 큰 누나가 소윤인데 19살이에요. 아, 자세한 이름은 묻지를 말아요. 그러니까 딸 4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집안은 아들이 목마른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아들 하나만 마지막으로 주시세요. 대단하죠. 생각해봐요. 딸을 4명이나 놓고도 포기 안 한 거예요. 아, 이 부부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대단한 가정이야. 딸 19년 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들을 5번째 말로 홈런을 쳐버려. 그래 이름이 성윤이야. 성윤이 세상을 빛이 되는 아들이 되라. 내가 이 소식 듣고 기다렸는데 오늘 처음으로 와서 오늘 기념패도 주고 교회가 300만 원을 줬어. 좋아도 안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목마른 인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진짜로 우리 교회면요 알을 얼마나 잘 놓는지. 할렐루야. 진짜로 잘 놓아요. 하나님이 대문을 다 열어주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제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분을 평생 잊지 못하는, 이분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아. 근데 고향이 어디냐? 강원도 태백이래요. 강원도래요. 근데 이분은 어릴 때 태어나서 얼마 되지 못해 소아마비, 중증 소아마비예요. 그래서 늘 지팡이를 쥐고 다니는 분인데 이분의 얘기가 참 대단한 게, 이분이 어릴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를 받으니까 평생의 소원이 뭐냐? 늘 식물 인간처럼 누워서 살아. 한 번의 소원이 뭐냐? 내 힘으로 한번 몸을 뒤집어 볼 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몸을 뒤집고 일어나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게 저절로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은 자기 입으로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평생 한번 내 스스로 뒤집는 게 소원이었다. 못 뒤집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서 15초를 못 서 있어. 15초를 못 깼는데 그렇게 불편한 장애우였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아이를 얻고 강원도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여러분 강원도 눈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 눈길이 미끄러져가지고 엄마도 얘도 자빠져가지고 도로에서 막 우는데 엄마가 그러대. 네 아우나고 죽자. 더 이상 못 살게 죽자. 그렇게 죽자는 말을 듣고 살았대요. 평생 이 장애에서 고통 속에 살아. 그런데 이 아이가 교회를 처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만히 보니까 목소리가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성원인데 성원아 너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목소리를 주셨으니 너 앞으로 노래를 계속해. 예? 제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 너는 하나님이
몸은 좀 불편하게도 목소리는 기가 막히다. 너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적인 테너 가수가 되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꿈과 비전을 가졌어요. 열심히 교회 나와 기도했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세계적인 테너 최승원 씨야. 여러분 집에 가면서 핸드폰으로 한번 최승원 한번 쳐봐요. 이분의 노래를 내가 시간이 없어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나는 이분이 우리 교인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 목마른 인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길을 어떻게 여셨냐? 서울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했어. 그리고 미국의 메톨리 아유 발음도 잘 안 되네. 맨하튼 음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을 했어. 이 장애인이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무대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콩쿨대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헌금 시간에 특송하는데 온 교인들이 울면서 은혜를 크게 받은 거예요. 이 테너 최승원 씨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나는 버려진 인생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진짜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빛이 되셨고 내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돈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내 인생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예수가 답이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그래서 늘 예배에 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최고의 은혜,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이 내 짧은 머리로 절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받을 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슴에 와닿아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 인생의 축복인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오늘 이 세상에 잠 못 자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많이 가져도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난 재벌한테 들은 얘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재벌은 좋겠습니다. 이거 전부 다 재벌이니까. 그러면 뭐라, 목사님 말도 마세요. 우리는 잠을 못 잔다. 예?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다는 거, 불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머리만 대면 자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도 장로님의 기도 시작하면 벌써 목사가 설교 시작해도 내 눈에 다 보입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내 눈이 작아도 다 보여요. 그런데 내가 깨웁니까? 절대 안 깨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잠을 주시니 저러다가 은혜를 받겠지. 뭘 그분한테 화를 냅니까? 교회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삶은 인간적으로 아프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걱정할 거 없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살아가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요, 4학년 아이가 생일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 엄마 이번 생일은 친구들 다 불러도 돼? 어, 괜찮다. 그래서 20명을 초청했어. 자기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이 너무 좋죠? 생일 파티를 해. 근데 이제 엄마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딸이 엄마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근데 엄마 친구 오는 그날은 장갑을 꼭 껴주세요. 팔도 긴 옷을 입어주세요. 엄마가 알죠. 왜? 엄마 손등과 온 팔은 화상을 입었어. 그게 이 딸은 창피한 거예요. 그걸 엄마의 그 아픈 부분을 친구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알았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 아, 그랬는데 생일 당일날 친구가 왔는데 엄마가 식사 준비한다고 음식 한다고 깜빡하고 장갑도 안 끼고 아니, 더우니까 반팔을 입으니까 이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야, 너 엄마 왜 저래? 아줌마, 아줌마 손이 팔이 왜 그래?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 너무 갑자기 창피. 자기한테 생일 축하한다는데 너무너무 엄마가 속상한 거예요. 왜 엄마가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엄마 싫어! 그러더니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 애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엄마가 왜 엄마 때문에 창피하니? 엄마 언제 다 말 안 해? 이제 싫어. 막 그러고 화를 내는. 내가 너무 재밌게 하는데 여러분 재미없거든. 그러니까 여,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처음으로 얘기할 게 있다. 뭐? 오늘 처음으로 니한테 이 얘기를 한다. 네가 갓난아기 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어. 너는 기억하지 못해. 그때 나는 간신히 튀어나왔는데 너를 잊어버렸어. 그 정신을 차리고 우리 딸 우리 딸인데 저 방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안 돼. 다들 주위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가게 했지만 엄마는 너에게 너를 살리려고 뛰어들어갔어. 그래 너를 안고 나오는데 천정에서 불길이 탁 내리치는 바람에 내 온몸에 화상을 입었단다. 너를 살리고 내 몸에 화상을 입었단다. 몇 번의 수술을 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이대로 이렇게 사는 거야. 엄마는 한 번도 너를 미워한 적이 없어. 그날 너를 구원한 것, 너를 건진 것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해 본 적도 없고 후회해 본 적도 없어.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목숨과도 귀한 딸이란다. 이러니까 이 딸이 엄마, 엄마 왜 이제 얘기를 해? 물어보지도 않아 놓고. 그러더니 엄마 그 파라오 손에다 얼굴을 비비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딸에게 이 엄마의 손과 팔이 제일 아름다운 손과 팔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소망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기죽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며 은혜인지 늘 깨닫고 감사하며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성령님의 축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봉사자들과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5-2151번, 054-275국에 2151번 포항중앙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7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나 영화 즐겨 보실까요? 저는 애니메이션 드라마가 최근에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난 주말에도 두세 편 연달아 보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방금 나눈 이 질문과 대화가 불법인 곳이 있죠. 바로 북한입니다. 아직도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가 유행인데 여기서 작년에 방영한 드라마죠. 포코네 셰프를 보다가 청년 두 명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델링키에 따르면 왕의 요리사라는 이름으로 청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인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수년 동안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두 청년이 우리만 보기엔 너무 아까운 드라마라면서 친구 한 명을 초청해 같이 봤던 것이 화근이었죠. 초청받은 친구가 죄책감 때문에 자진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를 초청한 두 청년은 이 때문에 가택 수사도 받고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전체가 열악한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 하죠. 일상이 일상이 될 수 없는 땅, 감시와 의심, 비판과 억압의 땅, 북한 땅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요.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 해피데이. 오늘도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기다릴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첫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다릴게요.

고초를 당하고 있는 두 청년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1009님 문자 주셨고요. 하나님, 북한 땅에 자유를, 복음을 주소서. 9461님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것처럼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노래를 접하는 청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자진 신고를 두려움에 떨면서 자진 신고를 하면서 친구들을 신고하고 친구들을 고발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추방당할 위기에까지 처해 있는 북한의 청년들, 우리에겐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땅 북한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한 줄 보내주셨던 1009번 그리고 9461번 우리 두 청취자분께 출석 인사 선물 먼저 드리면서요.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출석 체크 그 문자를 계속해서 기다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부산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 때 늘 하던 대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3874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함께 남북한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 아래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의 그날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1751님도 너무나 귀한 기도의 한 줄로 함께 참여해 주셨어요. 와, 새싹회원 찾아오셨는데 8283님 분당 서현에서 듣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방학해서 아빠랑 같이 듣고 있어요. 저도 드라마 좋아하는데 북한에 있는 또래들도 같이 즐겁게 보고 수다 떠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하는 주 대화 주제들 그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야기들이 드라마기도 하고 뭐 영화기도 하고 노래기도 한데 이런 대화가 불법인 곳인 북한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방학 중에 찾아와줬던 8283 중학교 1학년 여학생분 제가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 오는 부천입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부천에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8865님 반갑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오프닝에서 친구를 고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기도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7424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친구를 상호 비판해야 하는 시간이 있는

그곳이 바로 북한이죠. 비판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땅 가운데 서로를 향한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그 마음이 더 차고 넘치기를 바라봅니다. 북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찾아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지역까지 기다릴게요.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북한 땅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북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 서머 스페셜을 맞아 함께하는 오늘의 한 뼘 한 뼘 더 알아가는 상식 퀴즈 시간까지 찬양 후에 만나봅니다.

서머 스페셜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씩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방송 함께하면서 몇 번 언급을 했던 첫 번째 상식이에요.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탈북하고 나서 이 땅 대한민국 남한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곳에 들어올 때 연령대예요. 저희가 첫 주에 그 상식 문제로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연령대의 순위가 퀴즈로 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탈북하고 이 땅을 처음 밟을 때, 그러니까 탈북할 때의 그 연령대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 연령대 중에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것도 보기를 내어드려야겠죠. 1번 10대, 2번 30대, 3번 50대.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이곳에 들어오는 연령대 1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473님, 저 이거 방송 들었었어요. 20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제가 이렇게 헷갈리실까봐 요 보기는 뺐어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1순위가 있습니다. 참고로 20대는 정말 근소한 차이로 2위고요. 10대와 30대와 50대 가운데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런 한국의 문화를 접하고 외부 문화를 받아들이는 그 연령대들이 더 탈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하죠. 그러면 한국의 문화를 더 이렇게 접하고 좀 더 도전의식이 있는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선물은 치킨으로 준비해봤어요. 우리 요 잠시 후에 소개되는 협찬 선물에 두 마리 통닭이 있는데, 아, 요거는 요 연령대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로 요 상품을 제일 좋아하는 연령대라고 하려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선물 치킨을 준비를 하면서, 10대가 가장 많을까요? 30대가 가장 많을까요? 50대가 가장 많을까요? 이게 조금씩 갈리네요. 근데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뭔가 도전의식도 있고요. 이게 마음만 먹어서는 어려운 게 탈북이잖아요.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면서도 도전의식도 있고 외부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한 횟수들도 많고, 10대, 30대, 50대 중에서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첫 번째 상식으로 함께 하는데 오답률이 거의 절반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0대라서 30대라고 찍어봅니다 하셨던 6544님. 그리고 치킨은 10대, 20대, 30대 다 좋아해요.

하셨던. 하지만 정답은 또 이렇게 잘 도전해 주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30대다 보니까 30대가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선물로 요 치킨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5066님도 이렇게 도전을 해주셨고, 젊은 탈북 청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운차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0541님도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가장 패기 넘치고 열정 넘치는 10대가 아닐까요? 7641님. 그쵸. 가장 패기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는 우리 10대 친구들도 그렇게 탈북을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넘어오기도 하는데, 오늘의 문제처럼 이곳에 온 탈북을 한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이곳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연령대, 어떤 연령대가 가장 많을지. 근데 제가 아까 그 열정만으로는 사실 탈북을 감행하고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에서도 거기에 무수한 그 수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다 피하고 중국에서 이곳에 바로 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제3국에 또 이렇게 들러서 몰래 이렇게 들러서 거기서 또 감옥에서 수개월 동안 투옥을 하다가 이곳에 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오는 그 연령대. 10대일지, 30대일지, 50대일지. 다시 한번 보내봅니다. 8008님. 8008님, 우리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력이 30대, 50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제가 아직 정답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샵 1069번으로 한 번만 더 기다려 볼게요. 727님이 30대 파워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도 도전을 해주셨는데, 북한의 청년들이 치킨을 좋아할지도 궁금해요. 10대인 것 같습니다. 3926님. 북한에서 치킨 사업을 하던 그 외부인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는 정말 잘 팔렸다고 해요. 근데 북한에 있는 보통의 그 주민분들에게는 기름이 너무나 귀해서 치킨이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들 좋아하시겠죠? 대신에 백숙을 많이 드신다고 해요. 요거는 저희가 오늘의 상품인 치킨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는 겸 말씀드리면서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송 올려드리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답이 더 많이 왔어요. 정답은 2번 30대입니다. 탈북하고 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예요. 30대가 28.8%, 그리고 20대가 28.2%. 100명 안팎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많이들 보내주셨던 10대는 11% 정도고요. 50대는 6% 정도입니다. 아까 7547님이 50대가 되어 보니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고 선택할 나이인 10대이지 않을까요? 라고도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넘어오시는 분들의 30대가 많은 이유는 내가 뭔가 이 체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던 것들이 깨어지는 그거는 10대 때가 많을 수 있죠. 근데 탈북 그 사선을 넘는 결정을 하기까지는 나의 경제 생활,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위한 나의 결단이 있기까지. 그래서 30대 때 그런 경우가 많아서 취업과 생계 유지의 가능성을 보고는 한국으로 오는 경우가 20, 30대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장마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생계 책임을 도맡으면서 이게 그렇게 생사를 넘나드는 결정을 하는 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30대 때 많고요. 그래서 제가 20대를 뺐어요. 20대 때도 제가 20, 30대 때가 가장 많아요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서 20, 30대를 합치면은 50%가 넘죠. 절반 이상의 분들이 20, 30대라고 합니다. 30대군요. 오답이지만 치킨 먹을 기회를 주셔도 될까요? 저희가 두 번째 상식 퀴즈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0995님, 도전해 주세요. 시간 더 주셔서 30대요. 저희 16개월 된 찬송이와 같이 방송 듣고 있어요. 아, 이름이 찬송인가 봐요. 어떻게 지금 육아 중에 극동방송과 OEP대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셔서 7663님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휴가인 신랑이랑 점심으로 냉면 먹고 필사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요라고 보내주신 6680님. 필사하던 그 너무 귀한 손을 내려놓고 이렇게 정답까지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선물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6680님도 보내드리고요. 저도 치킨 당첨 한번 돼서 애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어요. 7332님도 주셨고, 저희 교회 탈북 성도가 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조금은 다르지만, 그분들을 통해 한번더 북한의 상황과 아픔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시면서 정답 맞춰주신 0711님,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8450님, 까지 제가 선물을 드리고 아까 30대 파워했던 7227님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갖고 싶습니다 하면서 치킨을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오늘 상품 받아보신 분들은 이 치킨을 함께 드시는 그분과 북한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능하다면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런 작은 관심이 모여서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모여서 북한을 변화시킬 줄 믿으면서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함께 할게요.

이렇게 탈북하고 나서 한국 땅에 온 형제와 자매분들, 너무 귀한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외부 콘텐츠를 시청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탈북민들은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 탈북하신 분들입니다. 탈북하시고 이곳에 정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분들 체크해 주세요 하니까 이 정도 비율이 나왔다고 해요. 1번 30% 미만, 2번 50% 안팎, 3번 80% 이상.

30% 미만의 분들이 10명 중 3명 미만의 분들이 우리 한국 콘텐츠를 접하셨을까요? 아니면 절반 안팎의 분들이 봤을까요? 아니면 10명 중에 8명 이상이 한국 콘텐츠를 접했을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K-드라마는 전 세계가 좋아하잖아요 하면서 가장 높은 요거를 도전해 주신 3926님도 계시고요. 북한에서 우리 모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답을 도전해 봅니다 하셨던 분도 계세요. 콘텐츠로 남북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무엇보다 24시간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의 콘텐츠로 우리 통일의 복음 통일의 씨앗이 발화되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정답을 샵 1069번으로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30% 미만 1번이고요. 대략 50% 절반 정도가 2번이고요. 10명 중 8명 이상이요. 80%가 3번입니다.

실로와 함께 찬송했습니다. 탈북하신 분들만 체크한다면 이거일 것 같아요. 하지만서 0688님 주셨어요. 그쵸. 요 문제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접한 분들의 비율이었어요.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요. 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시면서 1398님 도전해 주셨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이 다 이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탈북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함께 했던 것처럼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탈북을 하셨고요. 탈북을 감행하기까지는 북한에서 세뇌교육했던 남한에 대한 이미지를 깨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뭔가 밀수가 많을 것 같아요. 1220님. 장마당에서도 이렇게 밀수를 통해서 들어온 한국의 콘텐츠들이 USB나 외장하드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로암 사냥 너무 좋아요 하시면서 새싹 회원 찾아오셨어요. 6306님. 혼밥하면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새싹 회원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몇 번이나 참여를 해주셔서 정답을 맞추셨거든요. 맞추셔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고,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만 더 드리고요. 선물 소개하면서 그 정답을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탈북하신 분들 가운데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나 영화나 극동방송의 라디오 이런 걸 포함해서 외부 콘텐츠를 접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의 비율은 1번 30% 미만, 2번 절반 정도, 3번 80% 이상,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첵해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한기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충전 워터드롭 수분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인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 그래서 정답은 3번 80%였습니다. 80% 이상의 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접하셨다고 해요. 이곳에 오신 분들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서요.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이미 정착한 분들을 대상으로는 10명 중 8명 이상이 남한의 드라마나 영화나 또 라디오나 이런 콘텐츠를 접하셨다고 해요. 북한은 아직 제재가 심할 것 같아서 절반 정도지 않을까요? 하셨던 6958님. 아마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수치는 달라지겠지만,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는 3번입니다. 서귀포에서 방송을 듣고 있어요. 방송으로 북한의 실정을 알수 있어서 슬프기도 합니다. 3번이요. 8744님, 정답 잘 맞춰주셨는데요. 북한의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슬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OFDAY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좀 전에 보내주셨던 제주도 8744님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와 함께 듣고 계시다는 9571님을 비롯해서 몇분더 선정해서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출석 인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도 제가 꼭 놓치지 않고 선정해서 링크가 있는 답장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 주세요. 오늘 선물 받아보시는 분들은 꼭 치킨 함께 하시는 분들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의 한줄 나누면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도 기도를 쌓아주시길 바라면서 인지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북녘당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거룩한 천국에
1: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2: 남성 동성애자 중몇 퍼센트가 에이즈에 걸려 있는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기와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인보다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유병률은 매우 높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연구진은 미국 칠레의 경우 7명 중 1명꼴로 에이즈에 걸려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UN 보고서에 따르면 레소토의 경우에는 게이의 약 30% 이상이 에이즈에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국내 남성 동성애자 20명 중 1명꼴로 에이즈 유병률을 보인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체 국민 5,000명에서 1만 명당 1명의 비율로 에이즈에 걸리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남성 동성애자의 에이즈 유병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엔은 일반인의 에이즈 유병률과 게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별도로 조사하여 통계를 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직 완치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은 에이즈. 예방이 답입니다.
1: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 뒤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3: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식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개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주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개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형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교회라면은 우리 아내가 교회 다닐 때 당신 교회 다니면 이혼이야 할 정도로 교회라는 것은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51세 때 축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만나보시죠.
1: 저는 경기도 분포에 사는 이명래 집사라고 합니다.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교수로서 두 가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에 최중앙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자랑은 항상 외모도 멋지고 젊으시고 또 온유한 분이시지만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

0: 어느 목회자분도 따라오실 적 없을 정도로 항상 열정적이시고 또 비전이 있는 그러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황동익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1: 축구가 우상이었던 이명래 집사님, 축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0: 저는 우상이 축구선수고 축구가 제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이죠. 축구를 하는데 부상으로 이제 하나님이 꺾으신 거죠. 수술을 다 한 4시간 정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회개를 시키는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살았던 그 허벌판에서 제가 벌거벗겨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그 순간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그냥 막 우는데 시간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 제약으로 있던 그 순간들이 파라나마처럼 쫙 펼쳐지면서 제가 엄청 막 우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정말 뒤돌아보지도 않고 성경이 그렇게 궁금해서 6개월 동안 제가 한 4독을 했거든요.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은혜도 뭔지 몰랐더라고요. 그게 제가 잘못 살아온 거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아 50년 동안 살았을까 그 제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거죠. 제가
1: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0: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유흥이라든가 그런 쪽에 탕진하고 사용됐었는데 지금의 저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뭐 극동방송, 그 뭐 세이브 더 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긍휼 사육하는 데 동참하는 것,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극동방송 듣는 거, 그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친구가 그랬어요. 친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 꼭 귀신 들린 거야. 그래 귀신 들린 거면 어때?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야. 이건 완전히 성령의 움직임이지. 너희들은 그 상황을 몰라. 그 친구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택신자 초청하려고 계속 지금 그렇게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친구분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극동방송은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0: 건축 현장을 가다가 이제 극동방송을 들으면 듣다가 그 은혜 찬양이 은혜스러워서 가다가 길에다 세워놓고 한 1년 정도는 울었어요. 극동방송은 살아있는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극동방송을 들음으로 인해서 제가 늘 가끔 이렇게 들을 때 그 버스에서 정말 목숨을 끊으려고 어디 가다가 극동방송을 듣고 되돌아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는 방송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극동방송은 저 북한의 어둠의 땅에도 잊지 않고 방송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 꼭 들어주세요. 우리 생명을 살리는 그런 방송입니다.
1: 생명을 살리는 극동방송의 사역이 땅끝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는 것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 방혜리 권사에게 여보 20대 후반에 연애 시절 당신의 손가락에 바른 빨간 액기 손가락과 약기 손가락에 매니큐어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시간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붉어진 당신의 손가락을 다시 한번 대비해 봅니다. 33년이 지난 지금의 손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 손이 사랑의 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내가 건축사 공부할 때 새벽에 당신이 일어나서 도시락 두 개씩 싸주면서 정리해준 당신이 있었기에 그리고 가끔 새벽에 출근할 때라든가 출장 갈 때 밥 사 먹는 거 안 좋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밥을 챙겨준 그 아내가 참으로 고맙습니다. 또 방혜리 권사 앞으로 건강하게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살아가길 기도하면서 여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그다음에 작년에 아들이 미국에 이렇게 있었는데 결혼하려고 들어오려고 몇 번 두 번을 이렇게 했었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의 결혼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 사역을 더 충성되게 하려면 어쨌든 이제 제 사업장인 건축사 사무소 정명이 하나님의 비주를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조금 연약합니다. 육신적으로 좀 군대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 아내가 항상 건강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로 남기고 싶습니다.
1: 성령 충만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복된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복소리 오늘 이명래 집사님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오천 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을 본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응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감옥에서 베드로가 나올 때에 사실 베드로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야 정신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만도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어떤 계획되어서 순서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를 급히 깨워서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베드로는 놀랐을 것입니다. 또한 일이 진행되는 과정도 어떻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방식으로 지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으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믿기가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갇혀있던 그 감옥을 빠져나와 한참을 지나서 한 거리를 지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께서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헤롯의 손에 벗어난 것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죽을 뻔한 그가 이제 살아났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우연하게 살아났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살아난 것이 운이 좋아

깨달았다라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혜로워서 풀려났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운이나 실력으로만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쉽게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함께 동거동락해였던 그 야고보의 죽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야고보는 죽고 자기 자신은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당시에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주 확실하게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또 지금 자기 자신을 감옥에 이끌어내어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다른 고백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으로부터 성도의 삶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꽉 막힌 문 앞에 설 때가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교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는데 마치 자기가 잘해서 열린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지셨는데 마치 내 능력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한 것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른 것까지도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 의지가 대단하고 나의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는 정신이 들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 집에 모여있던 이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성공하기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내 자녀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감옥에 잡힌 그 베드로, 어떻게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는 날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흩어지지 않았고, 그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고 누구는 이렇고 또 누구는 어떻고 하는 이런 사람의 소리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 소리로 충만한 집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로 충만한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장면은 아주 매우 인간적인 장면이 벌어집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아멘.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장면이 조금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열수 없고 누군가가 열어주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그 감옥의 문은 마치 자동문처럼 스르르르 열린 것이 그 감옥의 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연스럽게 열릴 것 같았던 그 기도하던 교회의 문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 그랬을까요? 로데의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은 더 놀라게 우리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상 기도에 응답이 되어서 그들의 기도대로 진짜 베드로가 살아서 그들의 문 앞에 서 있다라고 로데라고 하는 아주 작은 여인이 여자아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만약에 그가 있다면 베드로가 아니라 아마도 베드로의 천사이지 않겠냐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다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설마 하는 그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신과 두려움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기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다 맡긴다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머릿속으로 여전히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지요.

응답이 문 앞에 와 있다 해도 믿지 못해 불신해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목도했는 이들이 이들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의심을, 두려움을, 불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마저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기도하던 이들의 믿음이 완벽해서 베드로를 건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구출하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믿음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확신으로 가득하지 않지만 그러나 또 기도하면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연약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작아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확신이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두드린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문이 열립니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이 실제로 그들의 눈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엄청 놀라는 장면이지요. 기도의 응답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가 문을 열고 그 응답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이렇게 걸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직 믿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닫아놓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두려움 안에 머물며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며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그 길을 알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도 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순식간에 놀라서 시끄러워졌지요. 아마도 그들의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손짓을 해서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어떻게 옥에서 이끌어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고백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또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마치 자기의 영담처럼 꾸며서 자기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을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간증을 해야 될 때가 있지요. 이 간증을 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내용은 내가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일 것이고 내 믿음이 이렇게 대단합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증일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이 길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이 자기 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기를 원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듣고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베드로 자기가 잡힌 그것을 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지 않습니까? 각기 흩어져서 각 집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모두 다가 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저 혼자 딸랑 살았다고 멀리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을 야고보와 여러 형제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증언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고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눌 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높이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될 때 다른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께서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본문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19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 날이 새자 감옥 안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이 지켰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지만 그 베드로를 찾을 수 없자 결국에는 그들을 지켰던 이 베드로를 지켰던 그 파수꾼들을 심문하여서 죽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권력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문을 닫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을 세워서 베드로를 지킬 수는 있었지만 주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고 교회는 놀라고 세상의 권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인간적이면서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은 여셨지만 기도하는 교회의 문은 열어주지 않고 또 교회는 기도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 응답이 문 앞에 서자 믿지 못했던 것이 교회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교회를 버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응답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다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기에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푸실 때에 베드로처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비록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또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것을 믿으며 다시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291국에 0394번, 291에 0394, 오천중앙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어요? 방학생, 무교생들 혹시 개학하셨습니까? 오늘 알려주십시오. 저는 어제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내 마음에 그분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저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령님께서 그때 나의 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독교는요, 내가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로 시작하는 종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시고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로 그때부터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했다가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발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곡으로 출발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약할 때가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할수 없습니다라고 시작했다가 아 내가 다할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늘 우리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2594번님 You are my all in all. 아멘. 아, 이렇게 영어로 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샬롬 하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성 마도에서 함께 하시는 0490번님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아멘입니다. 예. 자, 이렇게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 어플 메시지 무료 메시지로 보내고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 여러분 다 다운받으십시오. 라디오 없는 분들 다 다운받게 해주셔가지고 라디오처럼 전 세계 어디서나 이걸로 듣게 하시고 또 메시지도 또 보내게 하시고 문자 메시지 보낼 분들은 샵 #1069 오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이쪽으로 서울 수신번호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인천 또 아산 광주 남대문, 익산, 서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으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목욕을 해버렸네요. 지금 비가 오나요? 참 주말 동안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아주 쨍쨍, 예, 햇빛 아래서 있는 분들도 계셨고요. 더위 어떻게 잘 이기고 계십니까? 전주에서도 오셨고 천안, 와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할 때 기도도 안될때 주여라고만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능력이 됐다고요. 8413번님 오셨습니다. 수원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요. 빗길 조심하시라고. 6089번님도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나오고 어제 제가 받았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인데, 자,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런 찬송 신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 후렴구에 보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바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길을 걸어도 함께하시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할 때 우리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나목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주나목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2분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울산에서 424번으로 어플 메시지로 출석해 주셨네요. 남쪽 너무 덥기만 합니다. 저희 교회도 성령 얘기 어제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또 사연 주셨고 예수는 나의 힘 7358번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아멘 광주에서 0617번님도 동탄에서 5376번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 잠시 누워 있었는데 새끼라 들으니까 정신이

0: 반짝드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6765번님 요즘 회사 일이 없어서 빨리 마치네요. 참 좋으면서도 또 답답합니다. 계약직이라서 알바라도 더 뛰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때 모두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힘내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4017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요즘 큰딸 오랫동안 방학하다가 교회 나가 예수님이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내가 다시 교회 나가 은혜 받는 건 엄마의 눈물의 기도였다고 요즘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진답니다. 아, 와, 그래요? 큰딸 어떻게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궁금하네요. 손주죠, 손주. 옷하죠, 이게 순주. 예, 손주. 손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4017번님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혹시 계약하신 분, 신앙의 방학 끝내신 분 샵 1069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교회 갔다 하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리고 전도 요청이 와 있는데 지금 중학교 때 친구, 중학교 때 친구인데 어떻게 우연히 10년 만에 만나셨대요. 그 친구를 전도하고 싶다고 김애라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화번호를 주셨어요. 제가 지금 전화 한번 해볼게요. 김진주님이 신청하셨고 자 컬러링 나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김애라님 되시죠?
1: 네.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김진주님이 친구분 되시죠?
1: 네.
0: 우리 김진주님이 극동방송에 김애라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그래서 당첨돼가지고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갈 거라고 얘기 들으셨죠?
1: 네, 들었어요.
0: 극동방송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1: 예전에 들었는데
0: 네.
1: 예.
0: 예전에 가끔 라디오를 같은데. 들으셨어요?
1: 네.
0: 어떻게 들었어요? 이 방송을?
1: 예전에 그냥
0: 그냥 어떻게 하다가 들었어요?
1: 오래돼가지고 네.
0: 친구가 중학교 친구라면서요. 김진주님하고. 네. 그리고 교회도 예전에 다녔던 친구라는데
1: 네.
0: 지금 어떻게 우연히 만났다면서요?
1: 네.
0: 우연히 만났는데 네. 교회 얘기하다가 김혜라님이 네. 지금 안 다니고 계신다고 하길래 네. 사연을 보냈어요.
1: 네. 네.
0: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1: 네.
0: 일단 선물을 드리거든요.
1: 네.
0: 연결 축하 선물. 제가 여기서 골라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오지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여기서 본인 거 하나, 친구 거 하나 이렇게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1: 제가 친구 것도요?
0: 친구는 직접 물어볼까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라님은 어떤 걸로?
1: 저는 유산균.
0: 유산균.
1: 네.
0: 알겠습니다. 유산균. 네. 극동방송 오늘 이렇게 네. 전화 연결 됐으니까
1: 네.
0: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어때요? 앞으로.
1: 네, 알겠습니다.
0: 앞으로 네.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저 세종시요.
0: 세종.
1: 네.
0: 그러면 아마 93.3 대전극동방송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그 어플, 극동방송 어플이 있거든요. 핸드폰에서. 네. 그거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1: 네, 알겠습니다.
0: 교회 안 나가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1: 저 그래도 결혼하고 시부모님 따라서 같이 갔다가
0: 네네
1: 이제 연년생 낳고
0: 네
1: 그때부터 여유가 없어서 안 나갔던 것 같아요.
0: 지금 애들은 몇 살이에요?
1: 지금 24세 24개월이랑
0: 네
1: 10개월이요.
0: 아유 지금 많이 같이 있고 손도 많이 갈 네. 때네요.
1: 네.
0: 예전에 그러면은 교회 뭐

0: 이렇게 결혼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다녔었어요?
1: 네,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21살 때까지 다니다가,
0: 열심히 다니셨구나.
1: 네, 할머니 돌아가시고 살짝 이제 좀 주춤했다가,
0: 네네.
1: 네,
0: 그렇구나.
1: 결혼하고 이제 다녔어요.
0: 혹시 결혼하고 다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또 쉬는 그 시기예요? 아기 낳기 전에 좀 다니다가
1: 네, 시골에서 잠시
0: 아, 또
1: 다니다가,
0: 아기들 어리다 보니까 다니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우리 친구가 보니까 다시 교회를 꼭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을 받길 원하실지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예. 김진주님.
1: 안녕하세요.
0: 김진주님은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저 연어요.
0: 알겠습니다. 연어. 두분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부드럽고 아주 잔잔하고 점잖고. 예?
1: 감사합니다.
0: 그렇죠. 김연아님, 우리 그 방송 중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셨어요?
1: 네, 알고
0: 네, 방송
1: 있습니다.
0: 중. 방송 중이고 김진준이 옆에 연결돼 있었어요. 와, 두분다 내가 진짜 점잖해지고 차분해지는 것 같아. 두분다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차분해요? 예? 네?
1: 평소엔 안 그런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24개월 그뭐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차분한 목소리 나오기 쉽지 않은데. 야, 맞아.
1: 애들한테는 거의 안 그래서.
0: 애들한테는 예, 방송이라는 걸 미리 알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또 잔잔한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진주님, 예, 우리 김연아님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좀 다니셨다네요. 아기들 낳기
1: 왔다 갔다
0: 전까지.
1: 했다고 하더라고요.
0: 자, 어떤 사연을 왜 이렇게 신청하셨는지 우리 김진주님이 김연아님께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친구야라고 하면서 하고 싶은 말.
1: 에라야, 나는 지난 10년 동안 너가 너무 많이 그리웠는데, 이렇게 너를 다시 만나서 너무나 기뻐. 우리, 다시 만났는데, 앞으로는 절대 연락 끊어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테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너무 애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자. 꼭 다시 교회 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0: 야, 진짜.
1: 끝입니다.
0: 예. 와, 너무 좋은 친구네요. 우리 김연아님, 어때요? 이런 얘기 들으니까요.
1: 너무 감동이고 눈물이
0: 예,
1: 납니다.
0: 그니까요. 와, 친구가 이 친구, 뭐 어떻게 둘이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10년 만에? 예?
1: 제가 그 연락처를 끊어줬었는데 친구랑
0: 예.
1: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닿았던 그날
0: 예.
1: 바로 달려갔어요.
0: 그래서
1: 그날 바로.
0: 만났어요.
1: 네, 그래서 그날 같이 기도하고 헤어졌는데
0: 예.
1: 친구가 교회를 계속 안 나가니까
0: 예.
1: 마음이 다급해지더라고요.
0: 원래 친한 친구셨나 봐요. 중학교 친구.
1: 네, 절친이요.
0: 절친, 중학교 절친 친구. 야, 우리 김진주님은 대전에 계세요? 아,
1: 저는 청안에 있습니다.
0: 천안. 거기 충남 지역에서 이렇게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셨나 봐요.
1: 아니요, 저희는 전라도 친구들인데,
0: 네네.
1: 정말 많은 우여곡절 끝에 서로 연락이 끊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0: 그래요. 다시 또 충청도로 가셨구나. 예, 우리 김연아님. 우리 친구가 이렇게 또 사랑 듬뿍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청도가 하고 오늘 이렇게 방송 연결도 됐는데, 물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아까 24개월하고 몇 개월이라고 했죠?
1: 10개월이요.
0: 10개월하고 24개월. 참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저 따라서 한번 결단의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저 따라서 짧은 기도문인데요.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0: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혜라님.
1: 네.
0: 아까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님과 함께 교회 몇 번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시댁이 그러면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세요?
1: 네, 그 가시는 분.
0: 남편도
1: 좀 같이 안 나가가지고.
0: 아, 시어머니는 네. 잘 다니시지만 남편은 지금 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1: 네.
0: 남편이 같이 다니면서 도와줘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0: 아.
1: 하여튼 저희가 나가면 이제 나갈 거라 믿고 있어요.
0: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우리 남편도 나가라고 남편 네. 선물도 하나 드렸으면 좋겠는데.
1: 감사합니다.
0: 아까 거기서 남편 뭘 드리면 좋을까요?
1: 남편은 연어. 네.
0: 연어. 알겠습니다. 네. 남편은 연어. 예.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시고 네. 나 다시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좀 도와달라고.
1: 네. 어?
0: 자기도 아마 그 남편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다시 교회 가자고 그렇게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마치면서 우리 김혜라님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우리 들으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찬양 가장 좋아하세요?
1: 제일 좋아하는 게 예전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예. 뭐 요즘이라도.
1: 요즘 잠시만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 괜찮을까요?
0: 아, 검색해 보시려고?
1: 네.
0: 빠르게 검색 한번 해보세요.
1: 기억이 안 나가지고.
0: 예. 예. 요즘 좋아하는 찬양이 생기셨구나. 예.
1: 네, 좀.
0: 자.
1: 잠시만요.
0: 아, 알려주세요. 김진주님.
2: 네, 네.
0: 예, 예. 이렇게 친구분이 이제 결단을 했으니까요. 옆에서 네. 잘 도와주시면서 계속 기도해 네. 주시면서 그 남편도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2: 네. 계속 예. 기도하려고요.
0: 예, 예. 또 아이들과 네. 함께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게 또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도움의 손길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2: 네.
0: 옆에서 꼭 우리 김진주 님이 잘 도와주셨으면 네. 좋겠고 극동방송도 네. 제가 이제 아까 어플 얘기를 했는데 네. 대전극동방송 라디오나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속 방송도 네. 또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2: 제가 매일 확인하겠습니다.
0: 매일 확인. 네, 그래요. 자, 우리 김혜라님 찾으셨어요?
1: 네.
0: 예.
1: 그 예. 요즘에
0: 예.
1: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0: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1: 네.
0: 제목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1: 그걸로 옛날에 검색해서 들었거든요.
0: 하늘의 뭐지?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 이게 제목이에요?
1: 네.
0: 아, 이게 제목이구나.
1: 네, 제목.
0: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네.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맞네요, 맞아요. 예, 예. 네. 하늘의 것. 우리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예?
1: 천국 가죠.
0: 예. 네. 꼭 우리 그 믿음의 가정 꼭 되셔서 천국 가는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것 네. 구하게 하소서 보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마커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김진주님 요청으로 김혜라님. 아이들 어리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도 신앙도 심어주면서 꼭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가정, 남편까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189번님, 이사 후에 교회를 못 찾고 방학을 했다가 극동방송에서 인도해 주시는 근처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돼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새신자 양육을 마치고 어제 예배 시간에 간증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고요. 야, 할렐루야. 그러게요. 제가 보면은 이 새끼라 통해서 방학 맞은 분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야, 정말 너무 보람됩니다. 너무 보람돼요. 우리 2189번님도 그때 보니까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것 같고 수원에 있는 교회.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한번 다시 전화를 해보겠네요. 어디 교회를 가게 되셨는지. 우리 2189번님 좋은 소식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2번님 몇 주 전에 극동방송 15년 만에 다시 듣고 새깨라를 통해 오늘 적지만 전파선교사를 신청했습니다. 갑자기 뚝 떨어졌던 신장 수치가 주님의 은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더 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아유,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15년 만에. 또 어떻게 새깨라를 듣다가 또 전파선교사에 또 마음도 주셨네요. 1732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멋진 친구 두 분 우정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5189번님 이렇게 또 엄마랑 새끼라 오래간만에 들어오신 1304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3시 32분 새끼라 전국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이번에도 친구분을 전도 요청하셨네요. 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추현숙님. 추현숙님을 신호 갑니다. 추현숙님 신호 가고 있어요. 이금아님이 신청하셨는데 신호가 가고 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받으셔야 되는데. 자,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마 전화 간다고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

0: 8732. 자, 최연숙님 전화를 받아 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전화를 걸고 있어요. 오, 안 받으시네.
1: 여보세요?
0: 어? 안녕하십니까. 저 추현숙님 되시죠?
1: 네네.
0: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예.
0: 우리 친구 이금아님이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그래도 맞아요.
0: 어, 예. 극동방송에서 전화했습니다.
1: 근데.
0: 예.
1: 극동방송에서 왜 전화?
0: 어, 친구가 뭐 왜 전화한다는 얘기는 없었군요. 그냥 전화한다고만 얘기가 됐었나요?
1: 아, 글쎄 전화 극동방송에서 전화 온다고는 했는데.
0: 예, 왜 전화했는지 모르시는구나. 어, 어떻게 왜 전화했냐면요, 친구 이금아님이 네. 우리 극동방송에다가 추현숙님에 네.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1: 뭐라고 보내?
0: 그래가지고 그 사연이 당첨이 돼서 제가 좀 선물을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뭐라고
1: 아,
0: 보냈냐면은 일단 추현숙님이 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닌다라는 사연으로 시작됐거든요.
1: 네. 내가 이사를
0: 예.
1: 엄청 많이 다녔어요.
0: 예예. 예.
1: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다니다 본 게 교회를 떠난 지가 솔찬이 됐네요.
0: 솔찬이 됐어. 솔찬이 저기 전라도 어디 저쪽이신 것 같은데 네. 어디세요?
1: 아 전라 전주요.
0: 전주. 네. 알겠습니다. 솔찬이 얼마나 됐어요? 얼마나 쉬셨어요?
1: 7-8년 됐나 봐요.
0: 7-8년 됐어요.
1: 예.
0: 이금아님은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1: 아 열심히 하죠.
0: 열심히 다니고 극동방송을 어, 들으면서
1: 예. 나 보면은 맨날 교회 가라고 그러는데.
0: 교회 가라고 그러고
1: 예.
0: 그러다가 이제
1: 하는데.
0: 예 하는데
1: 어, 어떻게 좀 안 되더라고. 이제,
0: 안 돼요.
1: 이제, 예.
0: 전주로 이사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좀 끊겼어요?
1: 전주로?
0: 예.
1: 전주서 대전으로, 대전서 부천으로, 부천서 만났어요. 그
0: 아,
1: 저기 친구를.
0: 그랬고요.
1: 어, 네, 거기서 열심히 같이 이제 교회 다니다가.
0: 교회 다니다가.
1: 또 내가 양주 왔어, 양주. 양주로 또 왔어요.
0: 지금은 양주예요?
1: 네.
0: 아, 지금 아 고향이 전주고 지금 현재 계시는 네. 곳은 양주.
1: 네네.
0: 그렇구나. 이금아님이 네. 우리 추현숙님 엄청 생각하더라고요.
1: 그래 볼 때마다 그냥 그리고 뭐 자주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오는데 그냥 한 번 떠나니까 영 가는 게 안 되더라고요.
0: 가는 게 안 돼요.
1: 어디가 또 저기인지 모르고
0: 알겠습니다.
1: 교회도 선택하기가 좀 그렇고
0: 선택하기도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제가
1: 자기는 가야 한다 하면서도
0: 어.
1: 그게 안 되더라고요.
0: 그래 안 돼. 그러니까 이금아님이 그래가지고 극동방송에 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저희가 옆에 도와드릴 저희가 잘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 드리거든요.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추현숙님 자
1: 네.
0: 소곱창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연어회 커피 견과 세트, 쭈꾸미 어,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1: 많기도 하네.
0: 많기도 하네. 여기서 어떤 거?
1: 그래서 어떤 거?
0: 어떤 거?
1: 먹는 걸로 해야지 뭐.
0: 거의 대부분 다 먹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어떤 걸로 드려요?
1: 아까 뭐라 했어요? 뭐?
0: 예? 또 불러드려요?
1: 아니 끝에서 뭐 몇 번째
0: 끝에서 몇 번째 쭈꾸미 견과 쭈꾸미. 커피 쭈꾸미
1: 예.
0: 쭈꾸미로 드리는 거 예. 우리 친구 이금아님도 드려야죠. 이금아님
1: 그, 네 드려야지
0: 네, 드려야죠. 이금아님도 물어볼게요. 저 이금아님
1: 예. 예.
0: 이금아님 뭐 드릴까요? 예?
2: 저요?
0: 예.
2: 저는 소곱창 먹을래요.
0: 소곱창 알겠습니다. 소곱창
2: 네.
0: 추현숙님 이금아님이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네 옆에 듣고 있었고
1: 맨날 보면 교회 가라고 전화만 하면 교회 가라고 진짜 많이 그런 그 전에 같이 열심히 다녔거든요.
0: 아 열심히 다녔구나. 이금아님은 또 양주에 계세요?

0: 아, 저는 부천에 삽니다.
1: 부천에.
2: 부천에 있어. 부천에 어. 살고 나는 양주로
1: 아, 부천에 있을 때 같이 잘 다니셨구나.
2: 네.
1: 지금 아이고. 우리 추현수님 지금 이렇게 그 네. 극동방송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금아님이 사연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 생방송하는데 전화했네요.
2: 감사합니다.
1: 네. 생방송하는데 우리 이금아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대요. 친구한테.
2: 거기 가라고 오겠지 뭐.
1: 아니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니까 오늘은 좀 다르게 할 거예요. 방송도
0: 친구야.
1: 다르니까. 자, 얘기하세요. 예.
0: 친구야.
2: 그래.
0: 어, 사랑해.
2: 어, 나도.
0: 사랑해. 내가.
2: 어, 네가 나도.
0: 얼굴은 못 봐도 늘 마음으로 사랑하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늘 마음이 너한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자꾸 말하기가.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내가
2: 그러니까 옆에 있으면 한번 해봤는데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나 혼자 가려니까 영 한번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 가봐도 영 마음에 안 들대.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0: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뭐 또 바라볼 사람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그리고 잘 좀 다녔으면 좋겠어. 너무 사람이
2: 그래.
0: 어, 우리가 있어도 모르고 살으니까 빨리
2: 고마워 빨리. 아무튼 고마워.
0: 그래 고맙다. 사랑한다.
2: 그건 나도 이금아하고 똑같이 소곱창 먹을래.
1: 갑자기 왜요? 왜? 아니 갑자기 뭐 교회 가라고 했다가 갑자기 소곱창이 나오지? 예.
2: 아 이거 이금아 씨가 소곱창 먹고 싶다니까 나도 소곱창.
1: 아 소곱창. 아유 그러면은 제가 네. 시원하게 쭈꾸미도 드리고 소곱창도 드릴게요.
2: 아유 그럼 너무.
1: 네 추현숙님 두 가지 오늘 두 가지 교회 가라 교회 가시라고.
0: 아유 감사합니다.
2: 네. 큰일 났네 진짜 이제.
1: 큰일 났네 이제 가야 되겠네. 네, 양주에 우리 애청자도 많은데 양주에 교회 소개도 많이 해봤는데. 예. 네. 경기도
2: 어디?
1: 경기도 양주에서 옛날에 이렇게 전화 연결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양주에 교회도 소개도 막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양주에 교회도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친구 좋아하고 그러시면 이 애청자분 이렇게 좀 연결도 시켜드릴 테니까.
2: 아니 내가 여기서 생각한 데가 있긴 있어요.
1: 아 생각한 데가 있어요? 네. 오케이 그럼 거기부터 가시고. 예. 필요하시면 우리가 소개도 해드리고.
2: 네, 그래요.
1: 그럼 네. 생각한데 혹시 거기 지인이 있어요? 아는 분이 계세요?
2: 예, 네, 있어요.
1: 아유, 그러면 됐네. 그러면 됐어요. 자, 우리 주현숙님.
2: 네.
1: 저하고 같이 우리 결단의 기도 한번 드리시죠. 저 따라서.
2: 아, 그래.
1: 저 따라서요. 네. 사랑의 네. 하나님.
2: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우리 추현숙님.
2: 네네.
1: 우리 이금아님하고 오늘 이렇게 막 훈훈하고 따뜻한 대화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2: 네, 예. 감사.
1: 저희 어머니하고 뭐 친구분하고 막 전화 통화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런 아주 훈훈한 느낌이었고, 예. 꼭 양주에 네. 있는 교회 금방 네네. 기도한 것처럼 이번 주에 꼭 네네. 가시고요.
2: 네네.
1: 알겠죠?
2: 노력해 볼게요.
1: 예. 아유, 근데 네. 꼭 노력을 넘어서 딱 용기 있게 이제 가셔야 돼 이번 주에. 또 미루다 보면 계속 미뤄지니까. 알겠죠?
2: 네, 알겠습니다.
1: 네, 우리 이금아 친구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짧게 있어요?
2: 감사하죠.

0: 항상 친구한테요. 그냥 그 말밖에 없어요. 이제 또 만나서 또
1: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 추현숙님 교회 잘 다니실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제일 좋아하는 찬양 혹시 듣고 싶은 거 있어요?
0: 뭐 좋아하는 것은 많았죠. 근데 막상 생각하려니까 안 나.
1: 막상 생각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제가 골라가지고 마지막 찬양 이렇게 나눌게요. 나누고 이제 극동 방송도 한번 꼭 좀 들어보시고요.
0: 네네.
1: 알겠죠? 우리 이금아님께 이렇게 방송 들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0: 네네.
1: 네, 우리 추현수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살아계신 주 찬양 보내면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했고요. 우리 7호 2번 아우 제가 이렇게 문제를 늦게 봤는데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아산 육송 학교에 갔다 오고 공부하면서 듣고 있다고. 우리 초등학교 4학년 교회 잘 다닌다고요. 오, 또 경기도 광주에서 엄마랑 듣고 있다고. 7238번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새

깨라를 듣고 있네요.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은 보물 퀴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새끼라 조현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더워드에서 교리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 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대도교회에서 2부 9시 예배 찬양대 지휘자를 청빙합니다. 지원 자격은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 그리고 음악 전공자입니다. 7월 19일 주일까지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54-282-1685 포항 대도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인덕교회에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찬양대 반주가 가능한 분을 모십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9964-85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생명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관계, 사랑, 질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더 이상 받는 존재가 아닌 갖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허무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 타락의 흔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계시록은 죄로 깨어진 창조가 어떻게 새 창조로 회복되는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라고 완전한 회복과 위로를 선언하십니다. 새 창조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하나님과 영원히 통행하며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이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점점 미루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너의 집은 벽과 지붕에 화려한 장식을 하며 안락하게 꾸미고 살고 있느냐라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뚫려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더 깊이 신뢰하는 우리의 삶에 어떤 우상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 실온을 첫 곡으로 함께 하신 찬송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인천시립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아, 첼로의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이죠. 사실

이 작품이 발굴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전설적인 첼리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이 곡을 발굴하고 또 연주회용으로 이렇게 데뷔시킨 지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 작품은 첼로 하나로 하나의 성부가 여러 화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울림, 또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춤곡의 형식들로 만들어진 아주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이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제1번의 프렐류드와 알라망드 두 곡을 이어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너 빌스마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 메이저 BWV 1007번 가운데 프렐류드와 알라망드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 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11번 거리의 노래 가운데 3악장 테마콘 바리에이션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는 피아노 클라리넷 첼로로 원곡에는 작곡이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이 클라리넷을 바이올린으로 편곡해서 연주되어서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3악장은 하나의 주제가 바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진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인기를 끌었던 오페라 작곡가 요제프 바이글의 오페라에 나오는 주제를 테마로 해서 변주 형식으로 이루어진 악장이 3악장입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입으로 흥얼거릴 수 있는 주제를 차용해서 바레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거리에서 누구나 흥얼거릴 수 있는 노래. 그래서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4번의 부제가 거리의 노래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작품의 3악장 바리에이션 함께 하시겠는데요. 오늘 이 작품 보자르 트리오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트리오 4번 B플랫 메이저 거리의 노래 가운데 3악장 바레이션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존 루터의 작품 I Will Sing With The Spirit 함께 하시겠습니다.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I Will, I With the Spirit, 존 루터의 작품에 이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윤지원의 오보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에 준비했습니다. 이찬양 함께 하시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늘 강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Thank you.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순만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이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30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면에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기까지 그리고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 앉기까지 몇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아마 아무도 만나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일터에서 또 이웃에게 또 학교에서 나의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얼굴을 마주하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참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존재가 고맙고 또 이렇게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일도 즐겁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또 함께 공동체 이루는 사람과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돌아보니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일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에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사소한 일이나 오해 때문에 쉽게 깨어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포기하고 혼자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음을 받았고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다 잘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쉽게 깨어지는 것을 최소화하고 좋은 관계는 더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연습과 노력과 의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참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민이기도 하고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 법을, 그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아주 사소한 오해가 자칫 큰 싸움으로 번져서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서 한 사람의 제안으로 오해가 풀리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화평하고 또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22장 1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다 마쳤을 때 이제 여호수아가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를 주왕 성소인 실로로 불러서 지금까지 함께 해준, 고생해 준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요단 땅으로 편안히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했습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르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서편 땅이 아니라 그들이 원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미 살 땅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모든 지파가 요단강 서편의 땅을 다 얻을 때까지 함께 싸우기로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세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요단강 그 언덕에서 제단을 세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읽었던 본문 앞절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 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세 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서편 지파들의 반응이 바로 즉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하니라.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고 이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그때 관계가 깨어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11절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 적이라고 하고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서편 지파들은 그 진의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누가 그러던데 누가 봤다던데 라는 말만 믿고 흥분하며 싸우라고 모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는 오해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해진 곳에서만 예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를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세 지파들이 따로 큰 제단을 세웠다는 것은 이 신명기 말씀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고 서편 지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난 세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잘못해도 이스라엘 전체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편 지파 사람들은 이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총동원하여 실로에 집결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그 제단을 쌓았던 동편 지파들을 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사람은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누군가의 제안으로 제사장 비느하스를 대표로 한 각 지파별 지도자 한 명 모두 11명의 대표단 진상파악단을 꾸렸습니다.

들리는 것만으로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단 언덕에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요단 동쪽 세 지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즉, 역지사지의 마음이죠. 이 마음이 당장 싸우려는 분노의 감정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 보면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때 생깁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갈등이 더 깊은 골이 되고 상처가 되고 나아가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만 상대방,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역지사지를 해보면, 아,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이해하게 되고 서로의 긴장된 관계도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편 지파들이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듯이, 만약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세 지파들도 그들이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서편 지파들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역지사지를 했더라면 서로의 감정 소모를 하지 않고 관계는 더욱더 발전해 갔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렸을 때 감옥을 그냥 빠져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가 않죠.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 즉 감옥을 지키는 간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마음이 간수의 목숨도 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불어 바울과 실라도 무사히 안전하게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간수와 이 가정과 바울과 아주 복음의 동역자가 좋은 관계가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행복하게 이렇게 있는 것은 그동안 누군가가, 나를 알든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불편함이나 갈등이 생긴다면 먼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한번쯤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 지금 저 사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 한번 그 사람의 마음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것이 큰 자산이 되어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음 기억하십시오. 역지사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경청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 파송된 대표단들은 동쪽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찾아온 이유,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한그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만들지 말라는 제단을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었는지 한번 그 이유를 우리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지만 요단 동편 세 지파들은 대표단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이 왜 이곳에 이 요단 언덕에

떡가에 이큰 제단을 쌓았는지 차근차근하게 아주 상세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제가 세 번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성경 보니까 29절까지 자신들이 이 단을 쌓은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하나씩 길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 세제파들이 큰 제단을 쌓은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동편과 서편이 점점 멀어지다가 혹여나 서로가 잊어버리고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모두는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한 공동체, 한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고 이 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의 말을 다 들은 이후에 대표단들의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여긴지라. 다 들어보니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33절, 34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이 좋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고는 더는 르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에게로 올라가서 싸우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는 땅을 쳐부수자고 하지 않았다. 르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은 그 제단을 두고 외쳤다. 이것은 여호와야말로 하나님이심을 우리 사이에 알려주는 증거물이다. 모든 것이 다 오해가 풀리자 분노의 마음은 사라지고 관계는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만약 서로의 말을 들어보지 않았더라면 오해가 쌓여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쪽 지파들은 동편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직접 들어보자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만나서 서로 서로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었기에 전쟁, 관계의 깨어짐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관계의 위기 속에서 깨어지지 않고 더욱 친밀하게 된 것은 바로 서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의 경청의 힘입니다. 여러분, 경청이라 이 말뜻을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이 경청은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라고 해서 단순히 내 입을 닫고 조용히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을 청자 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귀이자가 보이죠. 귀가 보입니다. 또 눈이 보이죠. 눈목자가 보이고, 그리고 마음이 마음심자가 보입니다. 근데 경청은 그냥 단순히 너는 말해라, 나는 들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보고 귀를 열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마음으로 공감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청입니다. 경청은 우리의 관계를 위한 정말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여보, 이 이야기 있잖아 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제가 그몇 마디를 듣자마자 몇초안 되어서 제가 그 이야기 다 알아 하고 제가 말을 막아버렸습니다. 순간 아차했는데 이미 늦었죠. 대화는 단절되고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분위기 잘 아시겠죠. 다음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려고 이거 있잖아라고 말하는데, 아내의 하는 말이 그거 어제 제가 말하려던 것이었어요라고 해서 제가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참 미안했다라고 말하고 이제 당신의 이야기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더 약속을 이 자리에서 한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이야기까지 들어준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경청해 준 적은 언제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다. 제 말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보십시다. 시작. 이렇게 마치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잘 듣겠습니다. 시작. 목회적의 신방이 이런 것이에요. 신방은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형편을 듣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 요청하시고 여러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청이 힘듭니다. 내가 상대방 이야기 듣기만 하면 상대방만 좋은 게 아닌가,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이해 듣는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서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힘든 과정을 잘 참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결국은 상대를 더 좋게 해줌으로써 나에게 놀라운 복으로, 이득으로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경청을 우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꼭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고민을 말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주제를 듣자마자 아 그래 그건 말이야 내가 예전에 겪어봐서 아는데 말이지 라면서 3초 만에 내 이야기를 하지 않기입니다. 이게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껏 다 들어주고 난 뒤에 그래 네가 잘못했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 하는 순간 모든 대화 끝나버립니다. 세 번째 중요하죠. 이야기 다 들은 후에 아 그래서 네가 그때 힘들었구나, 마음이 많이 아팠겠네,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한 문장으로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청 득심이라 하죠. 귀 기울여 들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 말처럼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아주 신뢰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귀가 두 개,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을 적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으라는 뜻입니다. 귀가 입보다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나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존중하고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경청은 말보다는 조용하지만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통이 막힌 관계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 바로 경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경청 잘 듣는 이 힘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사람, 경청하는 사람이 관계에서 승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근데 우리 이 역지사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늘 내 입장을 먼저 말하고 싶어하고 내 이야기를 많이 상대방이 하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해야 하고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게 모든 관계 속에 우리의 본능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좋은 관계 맺기가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좋은 관계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쉽게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 중심적인 생각, 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있던 아담과 하와를 멀어지게 한 것처럼,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형제 관계를 깨뜨린 것처럼 귀에만 있으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서 아주 작은 오해를 낳게 하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대화를 막아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건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 관계에 깨어질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이라고요?

0: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까지 이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품으라고. 무엇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앞절 2절에서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잘하는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어떤 마음이가?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역지사지 그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 우리의 처지에 서신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려야 할 저곳 그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곳에 달리셨기에 서 계셨기에 이렇게 우리가 살아났고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하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아.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상대방의 삶을 잘 경청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시고 눈을 우리를 향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 나의 삶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경청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내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늘 사모하시고 그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모든 일에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모든 관계에서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인구 70억 인구를 다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돌아보니 기껏해야 좀 대화하는 사람 몇백 명 만나고 내 주변에 많아야 몇천 명 만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얽히고 설켜서 내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죽이네 살리네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의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부부가 화평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기뻐하고 우리 서로가 화평하고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고 귀를 활짝 여셔서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관계의 승리자가 되셔서 행복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자신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은 그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모습은 그의 신앙이 단지 고백에 머무는지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실제 삶이 변화되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며 사랑의 기준을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에 둡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향한 말과 태도, 결정과 반응은 단순한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의 실체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흔들린다면 먼저 바깥 환경을 탓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유한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조수아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Transmission!
1: 무더위를 날려버릴 썸머 스페셜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그크신 하나님의 사랑, 더 알렘 패밀리의 영어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조이풀 콰이어의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두 곡의 찬송 전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지역 광풍이 일어 합창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의 온유함, 피곤한 순간의 인내, 내 권리를 내려놓는 선택이 곧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결국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실제적인 설교입니다. 오늘도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공급의 원천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에 관한 기도를 한 일곱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대목.

이란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다가오는 날에 필요한, 또 곧 올 하루를 위한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날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고, 밤에 이 기도를 드린다면 내일 다음날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이니까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사람이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 풍성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게 흘러 넘치는 풍족한 세상이었는데 인간의 범죄 이후로 땅이 척박해지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충족할 수 없도록 되어버린 것, 이게 죄로 인하여 인류에게 찾아온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생존 자체가 힘겹게 된 것,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온통 세계는 경제 문제입니다. 갈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면 어쩔 수 없이 고통이 수반되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수고를 한다고 다 열매를 거두지는 못하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도 변수가 많아. 씨를 뿌리고 예를 쓰지만 뭐 태풍이 지나온다 간다든가, 뭐 장마가 생긴다든가, 뭐 일조량이 충분하지 않다든가, 병충해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요. 경기나 이런 물가 변동이나 또 뭐 경쟁 이런 시스템 안에 이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돌발 변수가 많고 악재들이 많이 닥치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해도 나와 상관없이 문제들이 밀려 닥치니까 결국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오늘도 여전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괜찮은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의미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굉장히 형식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첫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주기도문은 물질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출발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인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 기도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필요, 일상의 문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신령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세속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물질을 경멸해요. 몸, 육체 이런 것들을 물질을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덜 관여할수록 영적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몸에 관련된 것들을 다 천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영혼을 분리시킨 거죠.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귀하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몸, 또 우리가 몸을 위하여 먹을 수 하는 이 빵, 이 문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시험에 어떻게 예수님이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 보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 만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떡도 필요하다는 것, 떡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혼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고요, 몸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먹기를 탐하는 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또 세리들과 함께 막 이런 막 어울리면서 이렇게 드시고 이런 것들을 즐기셨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골방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의 식탁도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신령하다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하면 안 먹어도 되는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지 말라. 그래서 먹는 문제야말로 굉장히 영적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물질의 문제, 돈 문제도 많이 다루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영역이고 결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 그 행위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극히 하나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그런 의미에서 일상의 양식을 구하는다는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현실적인 기도다.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다. 기도에 있어서 추상성을 걷어내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고 영적인 일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먹는 문제, 이거 유치한 거 아닌가? 아, 유치하지 않아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구하는 거죠. 그죠? 일용할이니까 데일리, 그죠? 데일리 브레드예요. 이 기도는 간금이 아니고 매일 드리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 말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하는 일은 확인하게 하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매일 만나를 주셨는가? 일주일치 아니면 뭐 한 달치 이렇게 뭐 한꺼번에 주시면 뭐 하나님도 번거롭지 않으실 텐데 왜 그렇게 매일매일 주셨나냐는 거예요. 그 훈련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을 하는, 레슨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예.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아, 이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작업.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훈련입니다. 이 양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계속 만남을 유지하게 하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영적 치매 증상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만 몰두하다가 하나님 그분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필요할 때만. 예.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용돈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는 거예요. 멀리 유학 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카톡을 해도 답변도 하지 않고 일자가 안 없어져. 그냥 무응답이 응답. 그런데 용돈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연락이 와요. 예. 그리고 용돈을 막 어느 정도 쓰는 동안에도 연락이 또 끊겨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한꺼번에 안 줍니다. 조금씩 주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하나님 우리의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양식을 구할 때마다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의존된 존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하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커져가고 나라고는 존재는 작아져가는 거예요. 예,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신뢰를 흔들어 놓아야 돼. 우리 안에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을 수 있도록 주시지 않은 거잖아요. 만나움의 주례를 쌓아두면 그냥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불안하면 어때요?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일 tomorrow라고는 말은 언제나 염려라는 말과 equal이 돼요. equal. 변화한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현기증이 난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어디에 우리의 믿음이 가는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먹을 것이 주어진다면 내일도 주어진다라고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살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염려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염려는 뭐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염려는 너가 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라. 드레베카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데일리 브레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인가. 우리가 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며 우리는 그분에게 종속된 존재요 그분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이 일이 매일 주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는 분인가.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므로 주기도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에 가장 큰 적이 있는데 그게 추상화예요. 추상적인 거. 매일 먹어야 할 양식의 문제가 어떻게 추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실제 중에 실체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 자녀에게 공급을 책임지는 거.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 그분이 기도하라고 하셨고 그분이 주실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내 인생의 공급자인가라는 겁니다. 공급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어디에든지 공급, 내 공급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내 생명줄을 누가 붙잡고 있는가.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누구인가. 공급의 원천이 누구인가. 공급자가 직장의 보스인가 사장인가 오너인가. 누구의 눈치를 보면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귀중한 개념이에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논리를 필요해요.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예, 부모를 통하여 자녀들이 공급을 받지만 진정한 공급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빠의 능력이 아니라 엄마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주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게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공급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멈추면 이 세상은 끝이에요. 여러분 야고보 1장 17절을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공급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공급처는 어디인가? 우리의 공급자는 누구인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존을 내가 책임지면 책임지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험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분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여러분 네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기본적인 필요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일평생 먹고도 남을 만큼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명품 가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고급 시계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사치품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와 욕망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소비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담력을 붙이질 않는 세상의

문화 속에 삽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기도가 욕망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대박을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비축해 놓으려고 합니다. 탐욕이 식을 줄을 모릅니다.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독립선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싶지 않고 간섭도 받기 싫은 거예요. 인간은 기도를 싫어해요, 사실은.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소박한 기도예요. 탐욕적인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부풀어오르는 허영심을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 이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감사의 기도죠. 초대교회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유카리스트, 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감사로 바뀔 때 건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는 이기심으로 바뀌기가 쉬워요. 기도하다 보면 나의 필요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놓쳐버리고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만 늘어나는 기도. 여러분, 오늘 필요에 대한 공급하심에 대한 감사는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풍요의 시대인데 비해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아졌어요. 감사가 희귀해졌습니다. 비교와 경쟁 문화가 감사를 앗아가 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다가 불행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성적 욕구 불만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걸 요구하는 세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격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는 뭐 하나를 이루려고 하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렇게 빨리 충족되지 않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얻어낸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어요. 지금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풍요로운 시대에 파묻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 그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원은 먹는 거는 가능한데 말은 못하게 하는 기도원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식탁에 앉았는데 콩나물이, 나물이 말을 걸어요. 밥이 말을 걸어요. 주어진 것 하나가 의미 없는 게 없어요. 그저 주어진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먹을 수 있다는 것, 수고할 수 있다는 것, 함께 할 수 있는 식탁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바울은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일용할 양식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나만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요, 다른 형제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라는 거. 우리라는 걸 잊어버려서는. 그리고 기도 안에 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지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일용할 양식은 내 밥그릇만 챙기라는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우리 세상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가까운 관계마저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오직 당신, only you. 자아를 키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의 세계의 형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진 세상은 나만 있고 너는 없어요. 그래서 치열한 경쟁만 벌어지고 있는 이 파이 싸움, 뺏고 빼앗기는 전쟁, 상대를 이겨야 내가 산다는 논리로 가득한 세상, 약탈극이 벌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세상 속에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어서 더 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용할 양식이 채워졌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많이 주신 이유는 많이 나누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성경에 4대 취약계층이 있어요. 과부와 고아와 이민자들과 빈민들, 나그네들. 여러분, 오늘도 가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빈곤층이 있습니다. 주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한 이웃들을, 지체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잉여의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주제예요. 나누지 않으면 가진 것은 시험거리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쌓기만 하면 영적으로 위험해져요. 여러분, 만나를 쌓아놓는 순간 쓰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질이 쌓일수록 유혹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것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돼요.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웃의 가난에 책임을 느끼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배품이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의 행복은 없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많이 베풀라는 것은 많이 하나님이 주신 이유예요. 다른 사람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이웃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용한 양식은 영적 양식을 포함합니다. 현대인들은 먹고 또 먹어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항상 포만감을 느끼며 사는 비만증이란 단순히 몸이 비대해졌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영혼에 비해 육신의 만족을 위해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육신이 비대해지는 데 비해 영혼은 초라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고 먹어도 죽게 돼 있어요. 몸을 위해 양식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배불러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몸이에요. 몸을 위해 먹어야 하듯이 영혼을 위해서도 양식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밥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마다 오늘 나에게 영혼의 양식도 함께 주시옵소서. 영혼의 힘을 얻어야 돼. 우리는 먹을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오늘 이렇게 정신적 질병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을 방치해버린 채 먹는 것에만 올인하는 세상.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여러분, 먹을 것이 쌓여 있어도 식욕이 없으면 넘어가지 않잖아요. 왜 식욕이 없죠, 여러분? 왜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모르면 식욕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동물과 다른 동물들과 다르기 때문에.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실패 가운데서도 일어서게 하는 에너지가 기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은 엄청난 거죠.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접속되는 것, 그분을 주목하는 것. 그러다 보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질 때 우리는 모든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얻으면 세상의 유혹과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에너지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배부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무수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며 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왠지 목이 마르고 공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배에 부르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마다 항상 목적이 분명하죠. 내가 왜 이걸 구하느냐는 거죠. 단순히 오늘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존 자체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얻고 자유를 얻는 영적 포만감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급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찾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자이고

0: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노동은 기도죠.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노예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몸으로, 삶으로, 현실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때, 만약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간순한 기도, 그러나 이 단순한 기도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기도를 매일 진지하게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터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이 기도가 이론이 아니고 허무한 어떤 그런 개념이 철학이 아니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이심을 여러분들 모두가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경험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한창이죠. 지난주 저희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 1박 2일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워낙 날씨가 덥다 보니까 물놀이가 단연 인기였는데요.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이들의 웃음 뒤에는 보이지 않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죠. 폭염 속에서 풀장을 설치하고 물을 채우고 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곁을 지키고 온몸으로 놀아주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누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선 오늘도 우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죠. 심지어 쉬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당연하게 지나간 오늘도 평범하게 보낸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자나깨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복된 월요일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크룩스의 목소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올려드리면서 은혜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가 주일이었어요. 어제 받은 은혜 다들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참 신기한 게 설교 다시 생각해보려고 하면 저희가 잘 까먹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설교도 집중해서 듣고 또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애써야 그 은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작되는데요. 어제 받은 은혜에도 말씀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생각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찬양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지금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찬양 신청 많이 해주세요.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출석 체크도 이어집니다. 오늘 감사 완료, 오늘 말씀 완료, 오늘 찬양 완료. 이 긴 문장들을 줄여서 세 글자로 항상 저희는 출석 체크 받고 있어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감완, 오말완, 오찬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신청 찬양으로 첫 곡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3289번님께서 신청하신 찬양이에요. 신청 찬양, 제이어스의 목소리예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신청합니다. 네, 오늘도 찬양 많이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찬양 듣고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네,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올려드렸어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퀴즈 왔어요! 네, 여러분들께 이렇게 갑자기 퀴즈를 드립니다. 저희가 방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엘리야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대결이 있죠. 바알을 따르는 자들과의 대결. 정말 불꽃이 튀는 대결이었어요. 불꽃 대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서서 하나님께서 참 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대결이 있습니다. 그 대결이 펼쳐진 역사적인 장소는 어딜까요? 1번 북한산, 2번 후지산,

3번 갈렙상, 4번 갈멜산. 정답은 이 중에 있습니다. 지금 4번까지 말씀드렸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불꽃 대결이 일어났던 역사적인 장소가 어딜까요? 그곳에서 아, 참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증명했습니다. 1번 북한산, 2번 후지산, 3번 갈렙산, 4번 갈멜산.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여러분 보내실 수 있어요. 정답 맞히시면 선물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오늘은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답 보내실 동안 찬양 더 올려드릴게요. 엘리야와 바알 따르는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펼쳐진 장소는 어디일까요? 1번 북한산, 2번 후지산, 3번 갈렙산, 4번 갈멜산. 네, 지금 정답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 지금 나오는 찬양을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힌트가 분명 나옵니다. 어느 산으로 가자 라는 가사에 집중해주세요. 정답은 문자 샵 9030으로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박신화 콰이어의 목소리였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참 찬양이 뮤지컬 같죠. 저도 이렇게 성가대를 하면서 이 찬양을 처음 알게 됐는데 또 부르면서 아, 참 뮤지컬 같은 찬양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가사 중에 계속해서 나왔고요. 어느 산으로 가자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퀴즈 하나 드렸죠. 엘리야와 바알 신을 따르는 자들이 대결했던 장소. 말 그대로 불꽃 대결이었어요. 정말 불꽃이 튀었거든요. 결국 불꽃이 우리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했는데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낸 역사적인 장소가 어디일까요? 1번 북한산, 2번 후지산, 3번 갈렙산, 4번 갈멜산 드렸습니다. 네, 갈렙산은 일단 없어요. 갈렙, 여호수아 갈렙은 있지만요. 갈렙산은 제가 지어낸 겁니다. 네, 정답은 4번 갈멜산입니다.
1: 기쁜 소리, 하늘 향기 가득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영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김종구 식마치킨 포항 해도점에서 치킨 교환권을, 성서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을,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위치한 카페 이디야 포항 이동 골프점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에 위치한 호텔 더 에잇에서 숙박권을, 포항시 이동에 위치한 하나님의 기업 육풍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양덕동 카페 만나다 마음에서 2인 커피 음료 이용권을, 구간의 식품에서 가마솥맛 누룽지 세트를, 포항시 남구 연이읍 시루향에서 떡 선물 세트를,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에 위치한 도르카페에서 음료와 디저트 쿠폰을, 경주시 황성로에 위치한 돈카츠 마켓에서 돈카츠 2인 정식을, 포항시 북구 우창동에 위치한 빵마을에서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0: 네, 이어서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공방에서 샌드위치 교환권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위치한 스시랑에서 점심 특선 2인 식사권을, 네, 그리고 새롭게 선보이는 선물입니다. 자연 속 노천 온천이 있는 수안보파크 호텔에서 온천 티켓과 호텔 숙박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수안보파크 호텔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해 있어요. 혹시 이 가운데 충주에 좀 연고가 있다 하시는 분들 번쩍 손 들어주세요. 제가 되도록 선물, 이 선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정답 4번 갈멜산이었고요. 제가 네 분께 선물 드리겠다고 했어요. 당첨되신 네 분은 제가 문자 드릴게요. 문자에 주소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신청 찬양 올려드릴게요. 2667번님, 오마란!

우찬완, 오감완으로 출첵 남기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신청곡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신청합니다. 올리셨습니다. 네, 찬양 신청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을 안겨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찬양은요. Thank you, Lord. 마커스 워십의 목소리예요. 이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면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1: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월요일 서머 스페셜로 지금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양들 많이 올려드렸죠. 그리고 월요일과 목요일 날 제가 잠깐 유용한 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새로운 상식 갖고 왔습니다.

짧지만 알찬 상식, 극동 상식입니다. 오늘은 국내산 계란과 태국산 계란 구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현재 계란값이 많이 상승했죠. 이 경제적인 이유로 태국산 계란이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는데요. 국내산 계란과 태국산 계란은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서 난각 번호로 구분해야 한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산 계란은 난각 번호가 10자리로 산란 일자, 농장 번호, 사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태국산 계란은 난각 번호가 5자리로 산란 일자, 사육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계란을 고르실 땐 맨 끝자리에 사육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1, 2번은 닭들이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고 난각 번호가 맨 끝자리 3, 4번이라면 좁은 케이지에서 닭들이 알을 낳는 좋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난각 번호 맨 끝자리가 1번 또는 2번인 계란을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하셔서 건강을 지키시는 우리 지혜로운 방송가족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요. 또 저희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국내산 계란 잘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난각 번호가 10자리고요. 맨 끝 번호가 1번 또는 2번입니다. 계란에 표시된 번호가 난각 번호예요. 눈으로 잘 보셔야겠죠. 이 눈이 들어가는 찬양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다음 찬양은 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올려드립니다. 우리 눈이 언제나 좋은 것만 보길, 옳은 것만 보길 소원합니다.

네, 팀 로그워십의 목소리였어요. 선하신 나의 주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이 시간 찬양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신청해주신 찬양들 가운데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은요. 이번 주 그리고 또 내일 계속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 오늘 오프닝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권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그 주님께서 우리를 자나깨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저녁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선 씨의 감사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내일 저녁 6시에 돌아옵니다. 이 여름 건강히 잘 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남은 하루도 승리하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절제란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죠.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제에 관한 격언들이 많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절제와 노동은 가장 훌륭한 두 의사들이다. 노동은 식욕을 돋구고 절제는 지나친 탐닉을 막는다. 절제는 건강과 힘과 평안의 기초요 근원이다. 절제는 최선의 양약이다.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솟아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절제를 강조했고 절제 생활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삶의 주인인 사람은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절제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순간순간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수지의 물은 참 고요하죠.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식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농사짓는 데 유용한 그 물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저수지의 물이 불어나면 집을 떠나려 가게 하고 인명피해까지 일으킵니다. 뭐든지 넘치면, 너무 과하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은 다른 이들은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성의 유혹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힘을 잃고 두 눈까지 뽑혀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삼손이 그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절제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에서도 절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집착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건강한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들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하고 모든 생활에서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사들이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죄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대가 없이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란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은 기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이사야 2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라는 제목

0: 주님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우리들에게 강압적으로 감사해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이웃들은 왜 저러지 싶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속에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저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가 보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에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필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그날에, 그래서 여기서 그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하신 때, 그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성읍이 안전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 성읍에 구원을 베풀 것이고, 이렇게 베푸시는 여호와의 구원이 이 성읍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성읍을 안전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성읍이 견고한 성읍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평강과 참된 안식과 참된 구원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견고한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이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성읍입니다.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견고한 성읍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나요? 이사야 2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신의를 신의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이에서 신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에무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믿음, 신실함, 충성,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나라에서 어려운 나라라는 표현에서 나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고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은 나라도 있지만 백성, 무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문맥 가운데 이 2절에서 나라의 의미는 백성들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나라는 의로운 백성, 의로운 무리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문을 열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즉 여호와를 신뢰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의로운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서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절 말씀을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견고한 성읍,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을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견고한 성읍,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이 고백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 의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호와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서 심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예체르라는 단어인데 이 예체르의 의미는 생각, 의도, 마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견고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샤무크라는 단어인데 이 샤무크는 붙들다, 지탱하다, 의지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견고한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대어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변해도 형편이 변해도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계속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대표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이 부분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로 구성되어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의미를 아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샬롬, 샬롬은 완전한 평강, 완벽한 평안, 확실하고 충만한 평강, 그것을 주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것만을 의미합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샬롬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안전과 보호, 완전함과 온전함, 건강과 복지, 관계의 조화, 삶 전체의 안정과 평안, 이런 모든 것을 통틀어 샬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것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평강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완벽한 안정과 보호를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삶 전체를 충만한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거역지 아니하시는, 변하지 않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해서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심을 믿고,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변함없는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틀림없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반석이십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겼을 때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크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 능력밖에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조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감정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것이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하나님께 안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아멘.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볼 때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징계를 받았지만 그 징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를 기다려 싸우며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도 없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징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생겼을 때 조급하게 내 방법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떠나가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상황이 곧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좀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여기 8절 하반절 우리 개역 개정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직역을 해봤어요. 원문 성경을 지역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함이 영혼의 갈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 중에도 하나님 신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려고 간절하게 원했다는 겁니다. 그 징계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심을 압니다.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어려움 중에서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승리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징계 중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징계 중에서도 우리는 주를 기억하려고 간절하게 사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자세입니다. 삶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어려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를 기억하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징계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0: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비우미니이다. 아멘. 이 구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인데요,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주를 사모했다는 것은 어둡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좋은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 해야겠지만, 이렇게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선한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밤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낙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밤처럼 어둡고 외로운 순간에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황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누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 제일교회 박성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함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 방송으로서 늘 극동 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 방송이 극동 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야
1: 할 네가 행복한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깨닫지 못할까요? 이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면 복음은 쉽게 이해되지만 또 주님의 영이 없으면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서려고 하죠. 하나님 없이 자신을 높이는 의의를 세우려 하고 또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참된 복음의 능력을 알아 거룩해지고 또 예수님을 담는 내 삶의 노래로 모든 애청자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풍성한 찬양

나의 속에 길이 있다면 한웅재 목사님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문을 연 찬양은요, 아이빅 밴드의 다시 복음으로,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과 찬송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면 복음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음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신 이 복음의 귀한 비밀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또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열려 있습니다. 이곳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또 다양한 기도 제목들 올려주시면 또 나눌 수 있어 참 좋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현장이 될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양한 찬양 준비했는데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정예린의 찬송 편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온누리 워십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리고 조수아의 또 하나 열매를 바라시며, 이어서 웨이홈의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찬송까지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송정미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다시가 찬양하는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그리고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앞서 듣고 왔습니다. 1467번님께서 마음에 은혜를 담고 싶어요 하시면서 귀한 방송 함께하고 계시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내 삶의 노래로 애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김명식의 새벽기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에이미 그랜트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만 높이는 귀한 찬양의 시간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아뢰는 또 하루 보내시다가 저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일을 지나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한 주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매일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아이자야 앨범 가운데서 당신은 영광의 왕 들으셨습니다. 예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스스로 등록하신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 1년 정도 하고 난 이후에 한번 이제 봄신방이 되어서 가정에 신방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1년이나 다녔으니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니 그분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으니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은혜입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는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글쎄요, 뭐 직장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인간관계가 가장 힘듭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받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을 열고

그걸 잘 해줬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변하면 변하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또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또 여전히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걸 생각하면 목사님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은 두세 사람만 인간관계가 얽혀도 너무 힘들고 불편한데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신 것 같고요. 또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도 알고 계신 것 같은,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덕이 있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 가고 싶은 길로 가다가 넘어지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자리로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매일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찬양으로 마커스 앨범 가운데서 믿음으로 서리라 들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참 오해를 많이 하죠. 살면서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중하지 못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늘 말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다 그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빠 보여요. 그게 참 인간의 어떤 연약함들이고요. 부족함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에 빠지면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네시스라는 팀으로 지금 올해가 28주년입니다. 그런데 뭐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다들 나이가 있다 보니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요. 또 저희 팀의 보컬도 목사님이고 저도 이제 목사고 또 멤버들도 각자 교회를 섬기고 있다 보니 이제 활동을 이제 거의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창 팀 활동을 할 때는요. 참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머리가 다 길렀거든요. 그때는 이제 CCM 락 밴드였기 때문에 머리가 엄청 길었죠. 그리고 머리 색깔도 네, 범상치 않았죠. 그런데 사실 각자는 교회를 엄청 열심히 잘 섬기는 그때는 저도 전도사였고 또 목사였고 보컬을 하는 우리 후배도 또 전도사였고 또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또 드럼을 치는 친구는 경산중앙교회에서 드럼으로 오랫동안 금요기도회를 섬겼고요. 그러니까 각자 다 이제 주일사역, 금요일사역을 다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요. 쟤들은 금요일마다 모여서 술 마시고

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는 자기의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뭐 다들 금요일날 섬기는 교회가 있는데 뭐 그 소문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에 빠지면은 그것을 옳은 사실로 만들려고 하죠. 그게 인간의 악함이죠.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는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말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위로부 1번 가운데서 번향을 향해 들으셨습니다. 요즘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명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이 요즘식이라서 그렇지 정말 그 속에는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인간은 혼자가 되면 외롭고 둘이 되면 빡친다. 웃기죠. 그런데 정말 진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혼자 되면은 사람은 너무 외롭고 또 말할 사람이 없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너무 힘든데 그러면은 함께 할 때에 좀 애써야 되고 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함께 하면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드러나서 늘 인간관계가 힘들 때가 많죠.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 3명만 생겨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한창 자라나는 시기에 서로의 모습들을 보고 이해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이렇게 힘든데 정말 뭐 10명, 20명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그거는 정말 불가능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다는 것은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친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그런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끼리도 사이가 좋은 형제들이 있지만 정말 사이 안 좋은 형제들 많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형제들끼리 원수로 지내는 가정들도 많고요. 부모와도 원수로 지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의 고집이 문제죠, 늘.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이 없죠. 그리고 예전의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그게 늘 지금의 어떤 관계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애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특히 가족들,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어렵다면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피아 앨범 가운데서 예수 사랑하심은 들으셨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가르쳐 주세요. 예를 들면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로 가정의 달에 많이 나누는 말씀이 나오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뭐가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한쪽이 일방적인 관계를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그런데 부모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뭐 질서가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대하면 안 되거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정을 건드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올바른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리를 가족이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결혼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부모를 떠난다고 이야기하죠. 독립입니다. 자녀가 떠나듯이 부모도 떠나보내줘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으로 피아곡을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장을 시작하면서 10장은 앞선 사도 바울의 그 변화와 예루살렘 교회의 소개됨, 그리고 그곳에 더 있을 수 없어서 그의 고향 다소로 가게 되는 장면을 나누면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접어들었어요. 특별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했고 또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사람이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자, 보지요. 1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그랬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어요. 그의 경력은 장교였고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름대로 좀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그의 친족에게도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빛을 드러내며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억되세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존전에 와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가 진인 빛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빛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쌍한 이교도 즉 하나님을 알지기를 원하지만 한 번도 들어볼 기회를 갖지 못한 선량한 이교들은 어찌합니까?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잖아요. 또 하게도 되잖아요.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까? 못 받은 겁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된다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빛이 비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넬료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극복할 수 없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그리고 초기 8년 동안 교회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성전에 가서 많은 유대의 관습을 행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 아래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복음은 사마리아에 침투되어져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기는지 또 여시는지 여러분들이 보게 되시는데 같이 좀 볼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도록 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야 할 사람은 바로 시몬 베드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가장 편견이 심하고 종교적으로 고집스러우며 매우 극단론자인 사람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 참 아이러니컬해요. 분명히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모든 진행을 지시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른 사역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성령께서는 이방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속에도 역사하셔야 했고요. 성령께서는 복음이 이방세계에 전해지는 그 일을 직접 지시하셔야 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환난 중에 고넬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이 환상을 보게 된 거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산해야 할 어떤 것이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는데 이런 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넬료의 기도와 그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넬료가 했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며 찾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준비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 복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계속되는 5절 6절을 봐보세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베드로가 있는 곳을 찾으라고 말하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큰 통 속에 감추인 어떤 향기가 그것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있는 피장의 집을 찾았는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니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준비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시몬 베드로는 바울이 지니고 있는 만큼 넓은 도량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그가 바울이 가졌던 배경이나 학식을 갖고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사용하신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 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는데 짐승들과 모든 종류의 새와 모든 종류의 곤충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것이 13, 14절입니다.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라고 말하랍니다. 베드로는 그것들을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말에 순간 크게 당황을 하게 되죠. 그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다음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그가 고기를 먹든 먹지 않든 별 차이가 없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모세 율법 아래 살고 있는 거죠. 그는 율법적으로 부정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먹지 않겠다, 먹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말씀하심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마음을 넓히고 무엇이든지 먹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는 더 이상 모세 율법하에 있지 않으며 또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보시게 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그들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정한 후 그와 똑같은 조건 하에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애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서 고기를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은 배탈이 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것이 주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어떠한 관계인가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해 준다는 사실이죠. 15절로 가보실까요? 또 두 번째 소리 있어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참, 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욧바에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건 못 잡아먹습니다. 이 율법이 깨끗하지 않다고 한 것인데 여러분 누가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두 번째 소리가 있어서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든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 가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마도 뭐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22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자다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이제 시몬 베드로는 이제 가이사라로 가야만 했죠. 고넬료로부터 온 소수의 그 파견단이 그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해 주었고 고넬료의 집으로 와 달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23절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어 형제에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우리는 고넬료가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일 때문에 그들을 한데 불러 모았던 거죠. 또한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는 여전히 이방인이요 이교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시몬 베드로를 찾으러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사람은 분명히 매우 중요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던 거죠. 이에 대한 시몬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역시 여러분이 엎드리는 것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런 일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엎드려서 그 발 앞에 있는 고넬료를 당장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입니다. 참 보기 아름다운 장면이죠. 27절로 28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것은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여전히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약간의 의아심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한 첫 메시지를 시작할 때 그만 설교의 첫 번째 원칙을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의 말은 친근하지 못했어요. 사실 이것은 대단한 모욕이었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처음 느낌을 말씀드리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여기에 조금도 오고 싶지 않았어요. 알다시피 저는 전에 이방인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코 간 적이 없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느 누구도 깨끗이 않다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며 또한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좀 친근하게 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베드로인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이 가정의 주부로서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집에 왔어요. 그 첫마디가 저는 이런 더러운 곳에는 결코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아마도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몬 베드로가 말하는 것의 요점은 바로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것도 깨끗이 않은 것도 없음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메시지를 계속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이어지는가 보실까요?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물으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이 구절은 어찌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를 다 놀라게 한다고 봅니다. 왜 시몬 베드로는 그와 같은 질문을 했을까요? 왜 그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0: 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가 이것을 곧바로 시작하는 것을 막으셨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나 싶어요. 종종 말이죠, 우리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성급하거나 심지어 무례하게까지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요.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서툴게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퉁명스럽게 접근하기에 우리의 전도가 종종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쉽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가장 훌륭한 복음 전도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전도를 시작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에 전념할 때 필요가 있을 때 오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인도하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한 친구를 위해서, 혹은 뭐잘 이렇게 모르지만 그 아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오고 있었다면, 그에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강함과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셔도 안 되고,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뭐 당연히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매우 주의하여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곧바로 걸어가서 강연을 하거나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다. 이거 상당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는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이루어질 것인지 우선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왜 나를 불렀습니까? 왜 당신은 제게 이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30절로 33절을 봐볼까요?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말이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게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는 제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는지 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듣겠습니다. 참 귀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이 사람은 영향력이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고넬료, 2번 베드로.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청취 소감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도르가 답이다 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작가가 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껴질 때 해야 될 일곱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거할 장벽이 있는지 살펴보라. 날선 검인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듬으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음의 초점을 맞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라. 소리내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하라. 모든 걱정과 잡념을 주님께 맡기고 고요한 가운데 거하라. 산책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라. 삶이 고되고 어려울 때 누구나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8편 함께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지혜 말씀 시편 88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H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말은 좋은 것들만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도 다 포함해서 합력한다는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김도현의 여름 들으셨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참 묘하죠. 뜨겁고 지치는 계절인데 또 이상하게 뭔가를 더 선명하게 느끼게 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면서도 하늘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위에 지쳐 있으면서도 저녁 바람 한 번에 회복이 된 그런 계절이 아닐까. 전 개인적으로 여름이 참 힘들긴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 게 아닌가 싶네요. 힘든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밤 그걸 함께 느끼면 어떨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빨간 약에 사랑하자, 오버플로우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샬롬 나의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재즈 베이시스트이자 현재 버클리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무엇보다 재즈 밴드 원솔 펠로우십 뭐 이거는 뭐 추억의 이름이라고 아까 말씀하시던데 설행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이분이 만든 노래 듣고 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한부영 2집에 수록된 설현숙 교수님이 프로듀싱한 노래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가를 편곡했는데 아주 멋지게 편곡해 주신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를 편곡해 주시고 오늘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 주실 우리 설행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1: 설행수입니다.
0: 오늘 뭐 샬롬 나잇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본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1: 네, 제 이름은 설행수, 영어 이름은 레이 설이라고 하고요. 2000년도에 이제 미주로 유학을 가서 지금 계속 거기서 이제 음악 생활하면서 또 학교에서 출강하고 제그 앨범 내면서 계속 그렇게 음악인으로 꾸준히 살고 있는 그냥 예술인입니다. 그렇게
0: 지금 국적은 한국인가요, 여전히?
1: 국적을 저희 딸 때문에
0: 예. 네.
1: 미국 국적으로 바꿨죠.
0: 아,
1: 네.
0: 독수리시군요.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1: 거의.
0: 그렇구나. 우리 설행수 교수님은 제가 뭐 한국에 올 때마다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매번 뭔가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요번에도 뭐 이따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눌 텐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은 우선은 그 베이시스트죠.
1: 네, 맞습니다. 재즈
0: 예,
1: 베이시스트.
0: 재즈 베이시스트. 원래 음악을 전공하셨나요?
1: 아니, 원래는 아니고요. 제가 27살 정도에 음악을 처음 시작을 했죠.
0: 27살이면 꽤 늦은 나이인데.
1: 네, 굉장히 늦은 나이고,
0: 예.
1: 사실 군대에서 누가 그 CD를 줬어요. 재즈 CD를. 근데 그 전에는 음악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그 CD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제가 받았었어요. 그 제가 굉장히 뭐랄까 그 로직한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재즈 CD였는데
0: 재즈는
1: 도무지 알
0: 예,
1: 수 없더라고요.
0: 로지컬하지가 않죠.
1: 예,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어디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를 모르는 것 때문에 약간 조금 충격 받으면서 이제 좀 매력에 빠졌죠, 그때부터.
0: 그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컨티넨탈 싱어즈로도 활동을
1: 그렇죠. 예,
0: 하셨는데,
1: 이제 11기, 12기.
0: 예.
1: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0: 예, 그때는 싱어로 하셨나요? 아니면 베이스
1: 그때 베이스로 했어요.
0: 아,
1: 예,
0: 그러니까
1: 그때 이제 베이스.
0: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베이스를
1: 아니에요. 그때
0: 그건
1: 이제 그
0: 아니고,
1: 충격을 받고 제가 이제 학원을 나갔죠. 베이스를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초창기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때 이제 투어를 베이시스트로 했었죠. 예, 아무것도 모를 때.
0: 그러니까 참 지금은 재즈 아티스트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지만 원래는 이제 한국의 한 찬양 선교단에서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시작한
1: 네, 그렇죠.
0: 지금 이제 외형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실은 우리 설영수 교수님 이제 영상이나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 저 사람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외모를 갖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한국 사람이고 너무나 한국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 원솔 펠로우십 아까 얘기했잖아요.
1: 네.
0: 저는 이제 원솔 펠로우십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교수님을 봤을 때. 그때 음악도 너무 좋았는데.
1: 네.
0: 좀 얘기해 주세요.
1: 2006년도에 제가 만들어졌고, 이제 건설 펠로즈 이름으로 세 장의 앨범이 나왔고, 지금도 그 멤버가 그대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20주년이에요.
0: 그래요?
1: 네.
0: 그 멤버는 누구누구인가요? 혹시
1: 이제
0: 뭐,
1: 우리 피아노에
0: 예.
1: 아트 히라라라고 일본계 3세 일본인 친구가 있고, 색소폰의 초창기 멤버의 그 마사히로 야마모토는 지금 일본으로 돌아갔고, 션 노엘이라고 이제 그 친구가 다시 이어받아서 하고 있고, 드럼은 프랑코 피나라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뉴욕에 있는 친구인데 20년째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다국적인
1: 네, 제가 처음에 다국적 재즈 또 1집이 약간 그 가스펠 계열의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교회 공연도 많이 했고, 예.
0: 교회에서 재즈 하면은 솔직히 좀 아직까지도 좀 낯설어 하잖아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도가 많이는 있어도.

0: 정통으로 재즈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퓨전 계열이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비밥 쪽 그런 정통 계열을 좋아해서
1: 예.
0: 예, 그런 쪽을 좀 많이 추구했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요.
1: 좀 약간 좀 굳이 나왔으니까 얘기가 재즈라는 장르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는지 혹시 교수님만의 굳이 뭐 질문을 위한 질문 같기도 하지만
0: 그게 재즈가 그 워십에 굉장히 좀 특화됐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0: 왜냐면 그이 스트럭처, 그러니까 예배의 스트럭처를 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찬송가도 부르고 예배 형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즈 자체에도 형식은 있는데 그 형식 안에서 그 즉흥적인 어떤 그런 연주가 이루어지고 그날 그날의 어떤 그런 자기 영적인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걸 통해서도 마음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초창기에 재즈를 시작했던 그런 만드신 분들도 그런 어떤 스피리추얼한 거, 정신적인 어떤 거, 영적인 세계를 배제하지 않으셨죠. 함께 포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재즈가 저는 굉장히 영적인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주하는 분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1: 실제로 이제 그게 뭐 성령님이 아니고도 다른 영들이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게 어떤 성령의 운행하심 안에서도 할수 있지만,
0: 그렇죠. 이제
1: 아니면
0: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의 초월자, 초월적인 에너지, 초월적인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저희처럼 교회를 이제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성령님의 운행하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재즈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게그 팀의 어떤 모토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잘 맞았다.
1: 그 이번에 귀국하신 이유가 최근에 책을 한권 내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언어의 감옥.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1: 이게 어떤 내용의 책이고 또 음악을 또 들을 수 있게 제가 저도 받아보니까 그때 당시엔 QR코드를 이렇게 하면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참고로 저도 거기 참여를 했는데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셨는지 좀뭐
0: 네.
1: 나눠주시면 어떨까?
0: 제가 작년 여름에 그 풀브라이트라고 미국의 그 정부에서 주는 그런 학자 그랜트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뽑혀가지고, 제가 그동안 2005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이후에 제 삶이 조금 많이 변했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냥 병으로나 그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그런 어떠한 그런 고통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애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제 음악 자체가 조금 뭐랄까 그 애도에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나 그런 것들. 그러다가 팬데믹이 지나고, 팬데믹에서 또 주변에 또 원치 않게 또 그런 유가족들을 많이 제가 보게 되면서, 아, 이 음악을 통한 애도를 끝낼 순 없겠다, 정말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에 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 여름부터 제가 3개월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 역사를 추적하면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고, 그걸 토대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의 음악극 형식으로 이제 책을 썼고요. 거기서 이제 곡이 한 8곡 나왔고, 내년에 여름에 그게 뮤지컬로 이제 그 오픈이 됩니다, 한국에서.
1: 그 사실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론 뮤지션들은 본인의 이야기들을 모든 아티스트들이 그렇지만 꺼내긴 하지만 요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어머니의 그 부분은 특히 이제 크리스찬으로서는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질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질문도 많고 그 질문을 좀 시간이 지나서 찾았는지 그리고 이번 책을 쓰시면서도 뭐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0: 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게, 뭐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질문들이 저는 컸고요. 그리고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벌써 한 20년 지금 흘렀는데, 그왜 그래 하셨을까라는 그런 질문보다 지금 오히려 떠난 떠나셨는데 떠난 건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떠난다는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 않은 게, 어떠한 그런 돌아가신 방식들을 제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그걸 미화시킬 수도 없지만 남아있는

0: 있지 않을까라는 하나의 사명처럼 이제 시작을 했고, 요번 뮤지컬의 책에 있는 내용들도 저를 조금 더 보여줘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났으니 제 스스로의 어떤 그런 아픔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케이스처럼 좀 이렇게 보여져서 그 안에서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술을 통해서 좀 살아가라.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죠. 예.
1: 극복을 하신 거네요.
0: 극복은 제가 볼땐 평생 못할 것 같고, 이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건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된 거죠. 저의 사실과 상황들과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일들이 이제 아들로서의 입장보단 이제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게 저의 지금 제 나이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1: 그렇죠.
0: 저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힘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1: 사실 그런 일들을 겪으면 뭐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극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지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찬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0: 그게 진짜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어머니 그 발인하고, 이제 무덤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제 손에 열쇠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한 열쇠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제일 나쁜 문을 여는 열쇠. 저한테 핑계가 생긴 거예요. 나쁜 놈이 될수 있는 핑계.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망나니가 될수 있다.
1: 나 망나갈 거야.
0: 막살을 거야. 살 이유가 없어. 그 열쇠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다른 문을 여는 열쇠였는데, 오히려 어머니의 그런 돌아가신 걸 통해서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삶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보게 하는 열쇠 두 개가 있었는데, 제 성격이 굉장히 소심해요.
1: 그래요?
0: 그래서 그 좋은 열쇠를 잡았죠.
1: 소심함
0: 예, 소심함 때문에 좀 알아보자.
1: 때문에.
0: 나쁜 놈 되지 말고 열어보자. 그 문을 열어보자 해서 했던 게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애도를 통해서 그 열쇠를 계속 문을 열었던 것 같아요.
1: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책에 수록된 노래 한 곡을 듣고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계절 2?
0: 네. 또 다른 계절 2라는 게 제가 어머니를 다시 본다면 너무나 좋은 계절에 어머니가 제게 좋아했던 그 언덕에서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저의 아들, 그게 버전이 두 개가 있어요. 또 다른 계절 2 어머니가 부르는 게 하나 있고, 또 다른 계절 2 아들, 제가, 늙은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도현 형님께서 해주셨죠.
1: 그 늙은 설행수의 목소리 대신해서 제가 또 다른 계절 2 아들 편을 제가 불렀습니다. 그 노래 듣고 계속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언어의 감옥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신 우리 설행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분이 만드신 노래 중에 또 다른 계절 두 아들, 김도연이 부른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눠보려고 하는데, 계속 음악을 업으로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또
1: 네.
0: 한편으로는 교수님이 되셨어요. 네, 이번에도 학생들을, 애기들을 보고 애기들이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그 친구들 애기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나이가 든 건데 어떻게 또 선생님으로서 교수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 나눠주시면 어떨까?
1: 네, 그게 저는 그런 선생이 된다, 교수가 된다라고 하는 꿈은 아예 없었고요. 이게 그런 문이 열린 거였는데, 왜냐면 제가 참을성이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뭐를 이렇게 조곤조곤 잘못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이게 약간 조금 웃긴 건데,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도 저희 딸이 지금도 저한테 아빠가 어떻게 그런 선생이 될수 있지? 이렇게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 그래서 이건 저한테 그냥 정말 감사하게 주어진 거라 생각하고 있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대부분 19살, 뭐 20살, 21살 학부 과정을 제가 가르치니까 음악을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이. 근데 그 친구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 중에 음악의 가치가 무엇이냐, 음악을 왜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조금 많이 하고 있어요. 같이. 왜냐면 먹고 살고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뭐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뭐 저기 형님도 오래 음악을 하셨지만 그 음악에 답이 없잖아요. 정말
0: 없죠.
1: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하는 이유가 저희 삶에 대한 가치, 또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제가 작게나마 조금 더 나누고 보여주고, 저도 이제 예로 그냥 교수가 됐다고 연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실제로 보여주고 함께 고민하면서 쭉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이 크죠.
0: 사실 음악으로 먹고 산다. 막 표현이 좀 약간 천박하긴 하지만 사실 저도 음악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서도 결국 귀결되는 건 이게 이제 내 밥벌이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데 학생들에게 이제 음악을 하는 친구들에게 어떤 음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에게는 음악의 역할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좀 깊은 얘기긴 한데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왜
1: 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을 하고 싶었고요, 처음부터. 그게 사실 음악은 하나의 도구였고, 아주 작지만 저의 가치, 제가 사람으로서, 하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가치가, 세상에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변화, 좋은 변화를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였었거든요, 솔직히. 그게 약간 음악을 시작을 할 때, 그냥 막연히 음악이 멋있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어떤 그런 것을 쫓았다면 아마 몇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0: 네.
1: 근데 저는 분명히 그걸 봤거든요. 음악을 통해서 사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0: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1: 죽지 않,
0: 아,
1: 안, 안,
0: 죽지
1: 죽을
0: 않는,
1: 사람들을
0: 살리는
1: 살리는
0: 것.
1: 걸 봤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하면 뭐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진짜 그걸 믿거든요. 이 가치가 실현될 때, 저도 먹고 살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크리스천 뮤지션 하면 우리 청취자분들 대부분 이제 찬양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전혀 다른 결의 음악들을 만들고 요번에 또 나온 책 내용도 사실은 우리 인간의 아픔들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겪을 수 있고 주변에 볼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음악들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걸 계속 하고 있을까?
1: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제가 제 음악을 통해서나, 뭐, 저의 삶을 통해서나, 꾸준히 이렇게 발현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지금 많이 느끼고요. 저도 사람이니까 가끔 화도 나고, 또 불합리한 것들을 보면 짜증도 나고 하는데, 최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음악을 통해서 또제 삶을 통해서 그런 저의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치 같은 걸 좀 보여주는 게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많이 노력은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 자체가 아무래도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다 관객이고
0: 그렇죠.
1: 음악을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에서 저의 음악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0: 경향성을 띄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살아계시는 걸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1: 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음악은 전혀 그 티가 안 나거든요. 전혀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도 않지만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을까? 네, 결국엔
0: 뭐 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지만 시간상 이제 좀 마무리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우선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네. 또 들으시는 분들에게 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이렇게 찾아 들을 수 있는 아니면 또 공연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고
1: 네. 네. 앨범은 6월 1일 날 전 세계 발매가 됐고 한국 스트리밍 사이트에도 들으실 수 있는데 언어의 감옥 치시면 나오고요. 곡들을 되게 잘 나왔어요. 곡들이 잘 나왔고 한국에 있는 재즈 뮤지션들이랑 그 작업을 했고 언어의 감옥.kr 사이트에 가시면 네. 이제 그 극에 대한 어떤 그런 줄거리도 다 보실 수 있고 내년 8월 20일부터 22일 좀 많이 남긴 했는데
0: 네.
1: 그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제가 공연을 해요. 그 뮤지컬을 이제 올리는 거죠.
0: 뮤지컬이구나.
1: 네, 뮤지컬. 그래서 지금 이제 남자 배우 캐스팅 이제 하는 진행 중이라서 기도 제목은 좋은 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 작품을 사랑하고 꼭 그 교회를 안 다니셔도 상관없으니 좋은 분들이 만나서 좋은 걸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0: 네, 그 본인의 이야기를 또 다뤄야 되는 배우니까 좋은 분을 만나야겠죠.
1: 네, 저의 그 어린 30대 초반의 모습을 이제 네. 나타내시는 분이라.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어떤 분을 뽑아야 될지.
0: 근데 그런 분을 찾기가 쉽나요?
1: 아, 어려워요. 너무 잘생기셨고 기본적으로 키가 180이 넘으시니까 아니다.
0: 그런

0: 저는 좀 찌질해야 되는데.
1: 근데 지금은 별로 찌질해 보이지 않아요. 워낙 독특해가지고 그냥 그런 것뿐이지. 아무튼 우리 교수님 정말 앞으로의 행보가 더 기대가 되고, 사실은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이분이 한 그동안의 그 활동들을 다 나누기는 좀 담아내기가 좀 그래요.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실 수 있으면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귀하고 용기 있는, 저는 용기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본인의 책을 그낸 내용들 이미 세상에 나왔지만 그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언어의 감옥 찾아봐 주시고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0: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곡더 듣고
0: 네.
1: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노래를 좀 올렸으면 좋겠을까요?
0: 이 요번 앨범 중에
1: 예.
0: 그제 딸에 대한 곡이 있어요.
1: 네.
0: 딸이 16살인데 16년 된 곡인데 저희 어머니가 딸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둘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지은 곡이라 되게 예쁘고 아주 발랄한 재즈 곡인데 그 곡이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1: 올리비아 초록이를 만나다. 서랭수 교수님의 언어의 감옥에 수록되어 있는 그런 곡 마지막으로 듣고 오늘 인터뷰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이번 주간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네 번째 열매, 오래 참음 함께합니다. 오래 참음은 부당한 대우나 어려움 속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굳건히 견디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 인내는 어떻게 보면 나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내 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별기대 여러분도 그러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시편의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힘찬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선물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이번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오래 참음인데요. 아, 나는 좀 오래 참는 거 자신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왜 그 여러 가지 영역에서 오래 잘 참으시는 분 있잖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분들 존경합니다. 왜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나 좀 무서운 주사를 맞을 때 그것을 꾹 참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아픈데 그거를 오래 참으면서 앓는 소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그분들이 대단하다 못해 좀 와 존경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리 오래 참음이라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날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 으뜸인 것이 또 오래 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내 뜻대로 잘 안 풀릴 때도 있고요. 그치만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꼭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 제 삶에서 오래 참으며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다짐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말씀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소요되는 샵 1069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보내드립니다. 뭐니 뭐니 해도 오래 참는 거는 사랑이죠. 진라이 프로젝트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룡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간은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로 함께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내, 오래 참음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는 재앙을, 이 죄를 피할 길이 없었겠죠. 오래 참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진 이 삶, 또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 이웃을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며 아끼며 기도하며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그리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인내로 이뤄가고자 최선을 다하신 별그대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저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빠르게 성숙하고 좋은 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자기 공부에 관심을 보이거나 성적이 향상되기

있기도 합니다. 대개 선생님의 칭찬 한마디 때문일 때가 많다고 하는데요. 칭찬 한마디가 아이에게 학교 생활에 대한 긍정의 동기를 부여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처럼 당시의 관습과 정서로서는 손가락질과 정죄함이 더 어울리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칭찬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또 자격이 없음을 발견하는 매일을 마주하지만 위로와 필요한 힘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또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들에게 우리도 위로와 긍정의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분의 축복의 이름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현신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준모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문소아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올레브의 서로의 결이 되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오신실하신 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기브너스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의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까지

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예라몰십의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로버트 로빈슨과 해니 윈즈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이 시기쯤 되면 하루하루 참 지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에서 지쳐 쓰러 있더라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더라도 포기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을 견뎌낼 힘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주님은 먼저 우리 앞서서 걷고 계세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잘 이겨내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분이 되시겠지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또 새기고 따르고 본받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했는데요. 주님을 더욱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웠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왠지 실패를 덜할 것 같고 시행착오를 덜 겪을 것 같지요. 또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지만 나를 향해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또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가득 품어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AM 1188kHz 그리고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이렇게 저희 극동방송의 AM 두 채널을 통해서 북방지역에서 방송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시는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눈이 떠지셨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특별히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북녘 성도들에게 중요한 외부의 소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북녘 성도들 영혼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 한 줄의 기도 등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역도 좀 적어주시고 뭐 부산에서 기도합니다. 여기는 제주예요. 북한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대전입니다. 광주입니다. 등등등 이렇게 같이 표시해 주시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대한민국의 날씨까지 함께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가운데 신앙인 분들의 간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 가족을 위한 일에 나섰다가 결국엔 누명을 쓰고 탈북길에 오르셨다는 이태연 집사님의 이야기 지금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1: 그 갑자기 누가 뒤에서 찾더라고. 야 태연아, 보니까 저를 담당했던 그 상담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염없이 가더래요. 어디를 가는지 그래 좀 이상하다고 저 혹시 정시 도난 줄 알고 그래 찾아보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보는데 제가 암이랍니다 이 소리 해야 되겠대. 숨이도 뭐 얼른 찾아보니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말이 겨우 나온 게 암 이랬어요. 그러니까 암인가 그런 게 어딘가 무슨 가자 무슨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 다시 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진단 받았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그 선생님 막 놀랐는데 저는 야 이제 뭐 아무 수도 없는데 맡기자 하고 그랬었더니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요? 괜찮다고. 아니 진단받고 나면 지금 당장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는지 괜찮대요 지금. 우리 북한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남조선에는 석고병들 사유고 의사들이 돈이 없을 것 같으니까 나면 저를 실현 대상으로 옮기든가 그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 뭐 피를 뽑아서 없앤다니 그런 세뇌된 그런 게 있으니까 나 야 요 완전 나를 살살 이렇게 꼬여가지고 꼬세가지고 실현 대상 하려고 하는구나 하니까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니 치료 안 받겠다고 그랬죠. 그때 왜 그런가 하면서 아 저 돈이 없어요. 아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상담사 선생님이 괜찮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책임지셔야 할 거예요. 아, 자기 책임지고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한정예비서 저한테 이렇게 많이 도움 줬어요. 치료는 어쩌다 받으라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입원하러 갔죠. 가서 시술 받고 항암 치료를 받으니까 너무 이게 막 미스껏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인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세 명이 우르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이 그래 돈 빌려주고 또 내 아프다니까 매내 왔구나 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서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전 누워있는데 아, 왜 그러지? 하고 소리 어떻게 오시나 수고했어요 하니까 나. 대본에 하는 소리 야 임마 너 쓰다던 빚지고 가만 누워서 치료받을 자격이 있어? 야 빨리 일어나서 나가 돈 벌어라. 아, 그 소리 듣고 농질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 좀 괜찮으면 빚 갚을게요 그랬더니 야 한국 사람 다 그만한 암 다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야 이게 진짜로구나 하니까 확 뚜껑 열리더라고. 그래서 물이 빙빙빙 돌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내 안 가깝다 했냐? 내가

뭐 꺼달라 했냐? 아니 성질 부릴 사람 누구인데 오히려 내가 지금 성질 부린다는 게말 바른 대로 내가 꺼달라 했냐? 너희들이 돈 줬지. 나는 그 돈이 필요 없고 돈 보내기도 싫었어. 너네 돈 줘가지고 나를 빚지게 만들었지 않냐고 까꿀리 막 그래놨더니 아 이거 더 싸워봐 대서 탈북자고서는 아마 좀 개고기처럼 노니까 야 저기는 쇠고기니까 나 이제 개고기한테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 가더라고. 사람이 뚜껑 다 열리단 정도 아니고 괜히 한국 왔다고 막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저는 한국 괜히 왔다고 당장 죽고 푸더라고요. 거기서 계기돼가지고 저희 마누라는 빚 갚겠다고서요 미용실을 그만두고 같이 말할 때 갔어요. 유흥업소 다니고 돈 버느라고 이렇게 다니고 저렇게 다니고 애를 나한테 맡겨놓고 나는 나대로 또 타락에 빠져가지고 술나 뭐그 상상만 해도 밤에 못 자겠더라고요. 가족으로서 가족을 이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죄스러운데 가정 파탄이 그것 기대해가지고 3년 만에 이혼했어요. 이혼해가지고 옥탑방에 갔어요. 그래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6개월 만에 보증금 200만 원다 까니까 나가래요. 방 빼라고. 그래서 너무 한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마치 죽자. 술을 두 박스 싸놓고 앉아서 집에서 계속 누워서 밥은 한날한 톨도 안 먹고 맨 술만 며칠 먹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왔죠? 아파트 관리원들이 집 보러 올라와 봤는데 이 완전 사람이 이제 시체에서 누워 있으니까 119 불러가지고 저를 병원에 실어 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너무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앞이 안 보이고 뒤가 안 보이고 옆이도 안 보일 때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천사 같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물맷돌 성교회 탈북민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보던 게 어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같이 밥 먹으러 가자요. 처음으로 그 목사님 손 잡고 가서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어보니까 나 속이 후두두두 떨리거든요. 너무 술만 먹어가지고. 그래서 나를 술한 잔만 좀 달라고. 그래 술한잔 부어주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진짜 사람을 살리자고 보니까 그래 술한잔 부어주면서 하나님이 태연 씨를 너무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해? 나 하나님 믿지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아유, 그런가 하고 그때는 뭐 속도 안 좋지 그래가지고 무슨 이랬어요. 근데 다음 주에 또 왔어요. 또 하나님이 댄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두 번째는 진짜 하니까 진짜라고 그래서 자기를 보내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만 나한테 가라고 길들여요. 아 그런가 보다.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가? 그때도 울물보다 알았어요. 세 번째 와서 하나님이 정말로 태연 그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그제서야 야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세뇌됐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세 번째 만에 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했구나. 천사 같은 목사님 나한테 보내준 거 보기도 하면 정말로 나를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알고 본 욕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알자고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다가 성경 딱 열어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야, 이 천지를 창조한 이런 대단한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다음부터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전에는 믿으면은커녕 뭐 찬양하고 노래도 제가 그래서 어지 무슨 첼로 연주나 하고 이렇게 했다 뿐이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을 내 영혼으로 영혼이 다 바쳐서 드리고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차츰 차츰 내 마음도 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니까 이제는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갈망이 생기더라고요. 그 갈망을 어떻게 할까? 이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저 사람 보고도 물어보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 저하고 완전히 가까운 영재처럼 지내는 그 부산 집사님이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새벽기도 해보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방법을 좀 대달라 그랬더니 다른 게 없어. 먼저 하나님 알자면은 네 하나님한테 먼저 회개부터 해. 회개가 뭐예요? 네 잘못이부터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래요.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이렇게 온전히 살고 봅니다. 무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가 보고서니 하나님 나 믿겠으니까 나로서 이렇게 도와주시오 하고서니 마무리를 하래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하고서 그말 듣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려고 싹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성경책도 보고 겨우 누워 자다가 어떻게 잠 들었어요. 눈딱 떠봤는데 네 시간이에요. 근데 네 시간 딱 됐는데 아 기도해야지 이 생각도 먼저 드는 거예요. 자던 상태에서 그냥 엎드렸어요. 완전히 그 궁둥이를 뒤다 이렇게 올려놓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태연이 왔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한테 한 번도 회개를 안 했습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회개 기도로 하나님 받아주시오. 한그 순간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숙제를 안 해서 내맡던 생각 무슨 엄마한테 뭐 학교 안 가서 엄마한테 막 소목이 끌려가고 그것까지 다 생각나더라고요. 요거 그냥 담고 또 나오고 계속 하는데 아마 한 30, 40분은 회개가 절로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제 머리로는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누가 옆에서 지켜줘요. 이렇게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다 보니까 난 눈물이 어찌 흘리지 베개가 다 젖었어요 지금. 산뜻하면서 정신이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 지금 해결 다 했는가? 다 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는 진짜로 온전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 이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나약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깝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태어나 딱 이게 떨렁떨렁 그런 소리가 나를 탁 부르는 거예요. 소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했는데 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해줄게. 아니 그 소리 딱 듣고 손을 쫙 듣고 머리가 쫙 올라가더. 그다음부터 기도가 또 멈췄어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소리지? 그러다가 야 어쨌든 마무리부터 하자 하고 소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끊었어요. 끊고 누가 옆에서 말한 줄 알고 얼고 뭐 TV고 무슨 다 찾아보니까나 그냥 건 다 정상이에요. 누가 말할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라고 너무나도 감당해가지고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집사님 나 오늘 새벽 첫 기도인데 이런 소리 들었다 하니까나. 하나님이 지금 네 기도를 얼마나 기다린가 봐라. 네 새벽 기도 첫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냐. 그게 뭐인가? 그 성령 받았대요. 아, 성령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제부터 보라. 너 성령 인간한 사람 못 받는데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내가 고민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하던 그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좀 이렇게 까탈스러워가지고 나하고 좀 이렇게 행동이 온짜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쳐다 안 봐요. 말하기도 싫어요. 아주 믿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서 쫙 오는데.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들 하나도 안 미워지죠. 근데 제가 자꾸만 다니는 게 자꾸 웃으며 다니더래요. 태현 씨는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아니 없는데. 뭘 보고 웃기는가가. 제가 아직 너무 기뻐서 다니니까 아 명기 무슨 좋은 일 있다. 이렇게 하고서 자꾸 물어봐요. 그 한두 사람 물어봐요. 보는 사람마다 어, 오늘 무슨 좋은 일 있네요. 이렇게 다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저한테 했으며 더 그 신기하게 보여준 것보다도 내 마음도 바꿨었더라고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저는 진짜로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이 하나님은 저는 하나님께 돈 주시오, 수고 주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딱 주시오 기도 하나만 했어요. 저한테 하나님 교회에 같이 손잡고 갈 배우자로서 저한테 좀 해주시오. 하나님 더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기도 그것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우 같은 우리 마누라를 보내주셨어요. 다 같이 저처럼 성령을 받고 이 하나님 일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성도들로 다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태현 집사님께서 앞으로 더 건강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신문은 미국 뉴욕주가 전력과 수자원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2년 사이에 43%나 감소하면서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청년 고용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군함을 구매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가 일본의 사도광산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 동원 역사를 충분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 이후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와 내부 사상 통제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는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정착 이야기를 담은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가 공개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있고요. 또 연합뉴스는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90억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면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것은 물론 중국 정부가 올해 제시한 성장 목표의 하단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인데요.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 수출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경제를 떠받쳤지만 내수 부진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끌어내렸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고정 자산 투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고 부동산 개발 투자 역시 1992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투자 회복이 지연될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세계 공급망과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미국 뉴욕주가 인공지능 산업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신규 건설을 1년 동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대형 데이터 센터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한 것은 뉴욕주가 처음인데요.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50메가와트 이상인 신규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1년간 인허가 신청이 중단되며 이미 접수돼 심사가 진행 중인 사업도 모두 보류됩니다. 뉴욕주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막대한 전력과 냉각 용수를 소비하면서 전기 요금 상승과 수자원 부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졌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미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는 이번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산업 성장과 지역사회의 에너지 환경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첫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과 대규모 투자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주요 정보기술 IT 기업의 20대 신규 채용이 최근 2년 사이에 43%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일보가 직원 1,000명 이상인 국내 주요 상장 IT 기업 11곳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대 신입사원은 2023년 2,453명에서 지난해 1,387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SK텔레콤과 LG U+는 신규 채용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20대 직원 비중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업계는 경기 침체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가 확산되면서 신입을 채용해 육성하기보다 즉시 업무가 가능한 경력직과 숙련 인력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기술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이른바 네버 스킬링 세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채용 지원보다 현장형 인턴십과 산학협력, 기업 프로젝트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력 증강 계획을 설명하면서 한국 조선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해군의 노후 함정을 신속히 교체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해외 조선 기업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며 미국 밖에서 건조된 일부 선박을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군함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를 직접 문의한 데 이어 나온 발언으로 한미 조선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자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는 행정적 예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한미 양국은 이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를 조선협력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달 말에는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 디펜스 USA 최고 경영자도 참석해 한국 조선소의 생산 역량을 소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해군력 강화를 위해 함정을 더 빠르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사도 광산의 전시와 해설에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라고 다시 권고했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일부 전시를 개선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조선인 강제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전시와 해설을 보완하고 오는 2027년

말까지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도 강사는 지난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일본이 강제 동원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등재가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이후 마련된 전시에서는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등 당시 약속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결정에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됐다며 일본이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등재 당시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외무성이 지난달 말 핵심 간부들을 대상으로 긴급 강연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국가 비상사태 연장에 대응한 새로운 대외 원칙을 제시했다고 평양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강연회에는 북러 조약을 대외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제재와 압박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방침이 강조됐는데요. 또 중국과는 경제협력은 적극 추진하되 사상적 영향은 철저히 차단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대외 긴장 국면을 활용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내부 사상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무성은 강연회 직후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대외 정세에 대응 학습을 실시하도록 지시했으며 일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외에는 외교적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현실에 대한 긴장감도 감지됐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대북 국가 비상사태를 1년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대학생의 창업과 사회 정착 과정을 담은 12부작 쇼폼 웹드라마 스타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지난해 직장 적응기를 다룬 하나상사의 후속작으로 탈북민 배우들이 직접 출연해 북한 말투와 생활상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극중 탈북민 역할을 맡은 배우 차위성 씨는 자신도 어린 시절 출신을 숨기기 위해 강원도에서 왔다고 둘러댔지만 결국 출신이 알려져 따돌림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지금은 탈북민이라는 정체성을 누구보다 긍정하게도 했다며 탈북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작진 역시 북한 사람이 봐도 어색하지 않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투리와 표현 하나까지 탈북민 배우들과 함께 세심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웹드라마는 탈북민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고 정착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시사회에는 탈북민과 북한 관련 학과 학생 등 약 1,0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통문화상품 브랜드 K-헤리티지의 온 오프라인 매출은 약 90억 9천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은 약 2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국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상품점 매출도 14억 원에서 26억 원 이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전통 문양과 궁궐, 국가유산을 활용한 문화상품이 K컬처 확산과 함께 국내외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올해는 광화문 월대 서수상을 활용한 열쇠고리와 아리랑 손수건, 경복궁 경회로 응원봉, 궁궐 향수 등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얻었고 연간 매출은 처음으로 200억 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진흥원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한 신규 문화상품도 선보이며 전통문화의 세계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발트 3국 가운데 하나인 리투아니아에서 자발적인 군입대 지원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리투아니아 군 입대 신청자는 8,100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약 3,700명은 가능한 한 빨리 입대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2022년과 비교하면 지원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리투아니아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인 2015년 다시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현재는 매년 4, 5천 명이 9개월 동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국가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모든 지원자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군 입대를 위해 학업을 미루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독일군 기갑 여단을 상시에 주둔시키고 국방비를 국내 총 생산의 5~6%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안보 역량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은 대체로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는데요. 전국적으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남부지방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7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전 지역에서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0: 기온은 서울 24도, 철원과 춘천 23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춘천 27도, 철원 26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 지역도 대체로 하루 동안 비가 내리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추풍령과 대전에서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청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 낮 최고 기온은 청주와 대전 31도, 세종 30도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에 전남과 제주 지역은 순천을 제외하고 별다른 비 소식은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와 고창 26도, 남원 25도,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남원 고창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도는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평양과 양덕, 진남포에서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안주와 희천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평양과 진남포 23도, 희천 20도, 낮 최고 기온은 희천 29도, 평양과 진남포 2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에서 대체로 종일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장현에서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턴 그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사리원 23도, 해주와 장현 2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사리원과 장현 28도, 해주 27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도는 지역에 따라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함흥과 원산, 고성, 평강은 하루 동안 비가 내리고요. 북청은 오전에 한때, 무산은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립니다.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함흥과 평강 22도, 무산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함흥 27도, 평강 25도, 무산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와 서해 남부에서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남해 서부와 서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중부, 서해 남부, 남해 서부, 제주도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북방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하중 여러분 가운데 탈북 과정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5354 성도님께서 오늘도 새벽녘에 눈이 떠져서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을 들으면서 북한을 위해 또 북녘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의 때를 빨리 앞당겨 주시고 북녘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살아낼 새 힘을 허락하옵소서 라고 기도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마음처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 더 힘을 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 작가는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간질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불렀다고 하죠. 사형장에서 총살 직전에 살아난 뒤 모든 삶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감사의 제목인지 깨달은 도스토옙스키는 간질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가장 길었던 날이라는 책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 작가는 5년간의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에 걸린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매일 5가지 아침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감사가 오늘도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루 더 아이들을 볼 수 있게 된 것. 세 번째는 소설을 완성시킬 시간이 주어진 것. 네 번째는 하루 더 병과 싸울 의지를 주신 것.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미소 짓고 계심을 느끼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드시면서 한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는 어떤 건가요? 혹시 감사인가요? 불평인가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매일 감사의 고백을 쉬지 않고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차고 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감사와 사랑의 은혜를 채워주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첫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새벽 복음의 능력 가운데 변화되는 역사를 구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함 가운데서 완전해짐이라 하셨다. 그리하여 내가 나의 약함을 한층 더 기쁘게 자랑할 것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찬양에 이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송까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남과 북이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새벽 시간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어린이들의 목소리로 예수께로 가면 그리고 찬양 사역자 남은 씨의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합니다. 찬양 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0: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1: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바로 그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우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들어가는 건 둘째요. 볼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거는 내가 몰라요.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자녀가 병들었으면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만져주시면 모두 병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럼 거듭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의를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그 삭개오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위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인자가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요. 잊어버렸던 저를 하나님께서 미국에 데려가서 학교에서 날 찾아주셨어. 내가 단순히 나 예수 믿을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지요. 네 번째로 거듭나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라고 그랬죠. 이거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의 원인의 원죄는 한 번 용서받으면 그로 끝이에요. 그건 내가 믿음 생활 17살서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오래 했죠. 그러나 어떤 때는 미운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고 질투나는 사람도 있고 저 사람 없었으면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사람 죽였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고 예수님께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이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저께도 지은 죄, 지난주에 지은 죄도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 왜? 예수 안 믿으면 용서를 못 받죠.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0: 해를 남기지 말라 그랬어. 바로 회개하라 그랬어.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그때그때 용서를 해 주시면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1: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승리의 깃발을 함께 거머쥐며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함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을 찬양할 텐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합니다.

4주의 보혈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감사와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문을 열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이 시간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먼저 온 통일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지 1년 차 되는 한복도에서 온 김영자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함께 만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하나 되는 그날을 그리며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또 새로운 자매님과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남한정착 1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지금 남과 북에서 이 방송을 함께 듣고 계세요. 우리 고향인 함경북도에서도 북한 주민분들이 그리고 남한에서도 이 새벽녘에 방송을 듣고 계신데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앞으로 나눠볼 텐데요. 지난 주말에는 뭐 하셨어요, 집사님?
0: 네, 마침 그저 밤일을 들어가다 나니까.
1: 아, 직장을 다니시는군요.
0: 네, 직장을 다니세요.
1: 아니, 1년 차밖에 안 되셨는데 벌써 직장을 구하셨어요.
0: 네, 그 나와서 그래서 한 달 조금 안 돼갖고 그저 다시 한원에 들어가서 그 여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1: 아, 그러셨구나.
0: 그 바로 그저 두 달 넘어서 석 달 만에 바로 그 자격증을 따고 와. 그다음에 인차 그래서 일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세인트 재활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참 재밌어요.
1: 우리 북한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면은 이해를 좀 하실까요?
0: 아, 요양보호사 하면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요.
1: 요양이라는
0: 북한에서는 전혀 네.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1: 요양 자체도 없는 단어죠?
0: 예, 없어요.
1: 그러니까 뭔가 노후에 아니면 네, 네. 조금 어르신 그래서, 분들이 병이 있으신 분들이 네.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요양원이라고 해서 돌보아주는 병원 같은 데 가는데 거기서 보호해주는 간호 해주는
0: 아 그런 건 생각도 못해요. 그런 건 저는 없어요. 들어도 못 보고 그래서 그 가정에서 네. 가정에서 며느리나 그 자식들이 그래서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고 저는 뭐 북한에서가 한 30년 거의 살았는데 아직 뭐 치매란 소리는 북한에서 들어 못 보고 사는 것 같아요. 아마.
1: 그래도 그 노인분들이 노인 어르신분들이 깜빡깜빡하시는 그런 증상은 있었는데 치매라고 규정하진 않았던 아니, 거죠?
0: 깜빡깜빡한다는 그런 증상도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아마 그 나이 때까지 오래 사시는 것 같지 않나 봐요.
1: 평균 수명 자체가 남과 북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0: 아마 그런

0: 여기서는 요양보호사가 그 돌봄을 받는 분들이 고용을 해서 직접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돈을 주기도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돈을 그 비용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일하는 데서도 국가에서
0: 네.
1: 박분제,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그 15%를 본인이 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그렇게 85%를 국가에서 이렇게 보장해줘서 이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다니까 참으로, 아, 이건 정말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0: 네.
1: 이렇게 이 어르신들이 직접
0: 맞아요.
1: 여기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매일과 같이 진짜 생활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비록 야도 시간 이제 그 밤근무 설 때는 그래서 한 12시 10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진짜 자기 부모들처럼 생각하고 대해주고,
0: 네.
1: 그러니까 치매 환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아 이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돌보는 게 궁지감이 있고, 그다음에 아 나도 우리 부모가 이렇게 북한에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 있다면 나도 이렇게 효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아쉽게도 진짜 그날이 못 보고 가슴 좀 아프지만, 그래서 그 저희 부모를 대신해서 나만 식구들이라 해도 다 자기 식구들처럼 여겨지고 보람인 것 같아요.
0: 너무 귀한 직업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제가 막내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리거든요. 예, 여행보호사
0: 정말요?
1: 선생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 어리고 막내라고,
0: 네.
1: 어르신들도 아 제가 저를 알아봐요 하면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제가 누구지요 하면 어르신들이 막내가 왔어 이래, 너무나도 다정스럽고 불러주는 것이,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기도 하고 저희 할아버지 같기도 하고, 예, 제 가정
0: 따뜻하실 것
1: 같은
0: 같아요.
1: 그런 감이 있어요.
0: 근데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 또 시험을 보시거나 준비를 하실 때는 제가 알기로는 목욕도 시켜드려야 되고,
1: 네, 맞아요,
0: 네,
1: 맞아요.
0: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1: 다
0: 왜냐면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기
1: 해요.
0: 때문에, 그리고 옆에서 가끔 말법도 대어드리고, 식사 챙겨드리고, 산책도 같이 몇번
1: 산책도
0: 나가고,
1: 하고, 맞아요.
0: 정말,
1: 아, 비록 그 여행보호사 그 선생님 일이 흔치는
0: 네.
1: 않아요. 예, 이렇게 기저귀도 갈고, 뭐, 이렇게 와상 환자들은 이렇게 부축해서 목욕도 시키고, 뭐, 진짜 흘지는 않고 힘 많이 들지만은
0: 네.
1: 그래도 보람 있는 직업 같아요.
0: 너무 대단한 일을 하세요,
1: 예. 그래서
0: 진짜.
1: 저는 원래 국정원 있을 때부터 나는 여행보호사를 하겠다 결심한 거예요.
0: 들어오셔서 조사기관에 있을 때부터요.
1: 조사기관부터 저는 나는 여행보호사를 할 때다. 그 다른 사람들은 뭐그 나이 우리 나이 아직 60도 안 되는데 뭐 벌써부터 여행보호사를 하려고 그러나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0: 보통은 노후에
1: 그래도
0: 하시는 경우가
1: 예,
0: 많으니까.
1: 나이가 아직 어린데 무슨 그렇게 아 기저귀를 가르는 거나 다른 분들은 기저귀를 가는 일이 힘들지 않은가, 그러니까
0: 네.
1: 냄새를 맡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벌써부터 그 나이에 그 일을 하겠는가, 그래도 한 60이 넘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은가. 그래서 저 생각엔 어쨌든지 여행보호사 일을 하게 되면 궁지스럽고, 저는 이 땅에 그이 남한 땅에 친척이 없거든요.
0: 네.
1: 친척 한 분도 없고 뭐 진짜 친구도 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혼자니까 그래도 여행보호사 하게 되면 다제 가족 같고 친척 같고, 아 그러니까 나 그래도 뭐 이렇게 서로 얘기가 통할 수도 있고,
0: 네.
1: 지금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요.
0: 그렇게 오시면서부터 바로 또 진로의 길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정착하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한 정착 1년차 김영자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전하고자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한 자매님의 이야기 찬양 전에 만나봤죠. 이 주님의 사랑이 남과 북에 가득한 그날이, 그리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주변에도 전할 수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극동방송입니다. HLDG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 자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외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댓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라디오를 살때 정보기술 계열사나 버이브 이런 데 센터에서 그걸 이렇게 돌리는 그걸 이렇게 뜯어놔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돌려도 삑삑 빈바퀴만 돌아가게 해요. 이렇게 궁금증에 그 라디오를 뜯어가지고 국동방송이 어디지? 국동은 어떻게 추운 나라 방송인가? 근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네. 아, 한국 사람들이 살기 어렵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방송을 하나? 끝나거나 이제 찬송인지 찬양인지 나오는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그게 와 되게 웅장하고 되게 알아들을 수 있고 되게 멋지다 이런 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3: 10대 때 호기심으로 라디오를 분해하고 처음 들었던 극동 방송.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창법, 그리고 익숙한 언어에 귀를 기울였던 남포가 고향인 이은석 형제의 극동방송과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북한에서 중학생 때 아버지께서 라디오의 그 채널에 납땜을 하게

0: 전까지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은석 형제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1: 안녕하세요.
0: 네. 중학생, 그러니까 10대 때 수년 동안 극동방송을 들으시다가 아버지께서 바다에 이제
1: 네,
0: 고개를 잡으러 나가셨다가 거기서 들으신 뭐 어떤 내용이 있으셨겠죠, 극동방송에 대한.
1: 네, 매일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주셨는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나보고는 듣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0: 근데 혼자 나가셨던 건 아니시죠?
1: 아니죠, 뭐 친구들이랑 같이 나갔었죠.
0: 그렇게 돌아오셔서 돌연 라디오를 이렇게 납땜하시고
1: 네, 듣지 못하게
0: 이후로 못 들으시고
1: 네.
0: 그리고 27살쯤에 러시아로 다시 제3국으로 다시 나가셨다고 하셨어요.
1: 네.
0: 외화벌이를 위해서.
1: 네.
0: 근데 그러면 자유가 조금 생기셨잖아요.
1: 네, 그렇죠.
0: 해외에서는 휴대폰을 구하는 것도 비교적 쉽고 라디오나 외부 정보, 외부 매체를 접하는 게 비교적 쉬운데 그때 혹시 조금 더 접하지 않으셨을까? 뭐 영상도 있고 정보도 있고 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제가 이제 그 러시아에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 또 주최국 사람들이 이렇게 휴대폰에서 재미있는 영상을 시청하고 또 그것을 보는 나는 너무 신기했고
0: 네.
1: 용어도 볼 수 있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인터넷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하루는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이거 봐라 하고 보내주는데 북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0: 네. 또 다른 외국인이.
1: 네, 맞아요. 같이 일하는 외국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너의 손전화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얘기가 나오지? 라고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좀 빌려다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보는데 뭐 검색창에 뭐 이렇게 조선이라고 치고 뭐 북한이라고 치니까 이제 북한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뭐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일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고 휴대폰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인터넷을 보는 거예요. 네.
0: 근데 방에 혼자 계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1: 네.
0: 같이 방에 사는 분한테는 위험하진 않으셨어요?
1: 처음에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새 것에 민감한 건 나뿐이 아니라 네, 그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라서
0: 네.
1: 마지막에 다 같이 봤어요. 그냥 각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이제 그 뭐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든가 아니면 북한 분들이 한국에 종착 생활하면서 특히 한국 사람이 북한 사람이 와서 어떤 교회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올 때 그 가정마다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가정가정마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직접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들었던 거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를 나쁜 놈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0: 네.
1: 나하고 같은 고향에서 온 분들은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제가 자유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다 이런 말이 너무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확 들었는데 여러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을 해봤고 진짜 있다면 한번 내가 그때 그 비올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 때문에서 아니겠지 하고 부인을 계속 했습니다. 부인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0: 네.
1: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이런 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궁금증과 호기심이 계속 나를 자꾸 그쪽으로 이끌었고 그것이 바로 마지막의 결과가 탈북이라는 것이에요. 나도 저들처럼 되고 싶다. 저들처럼 나도 자유를 찾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마당 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조금은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이 탈북 길에 오르기까지도 접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거를 탐색하고 이렇게 찾고 연결하는 게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그 결단의 과정이 힘들었고 일단 결단을 한 다음에는 어떻게 갈지 방법론을 찾아보다가 저는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죠. 네, 한국 대사관에

0: 전화를 했는데 아 외교적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드라마 이런 걸 보지 않고 사실 난민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글에 치니까 난민법, UN 네. 이런 걸 찾아가지고 UN의 난민법 공부하다가 아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 변호사를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UN 변호사로 직접 제가 찾았습니다. 찾아서 탈북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예, 그 변호사님한테 직접 UN에 찾아가서 신청을 했습니다.
1: 같이요.
0: 네. 근데 사실 권한은 그 이후부터입니다. 네, 저기가 없어진 걸 알고 많은 뭐 북한 보위부, 마피아 이런 것을 추격했고, 그러니까 UN에서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UN에서 제공해준 어떤 수용소에 갔는데. 그때 탁 들어가니까 그 성경책들이 쫙 있는 거예요. 어, 이 뭐지? 그 성경 이렇게 우리말 성경 이런 것이 있어서 어, 내가 여기 뭐 안기부 작전에 속아서 들어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근데 거기 먼저 탈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아 이건 안심하라고 이 선교사님들이 갖다 놓은 것이고 선교사님들이 이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생각.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한국에서 연결이 된 거예요. 네, 그때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1: 아 남미 수용소에서요.
0: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근데 사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에 살아 있는 사람들한테 속고 살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을 어떻게 믿냐?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1: 네.
0: 네, 부인을 하다가 어, 그 난민 수용소가 탄로가 났어요. 탄로가 나서 어, 차량이 한 4대 정도 북한 보위부 마피아가 이제 쫙 이제 포위가 이렇게 들어서 예, 급하게 자동차를 얻어 타고 이렇게 빠져 나오는 순간이 있었죠. 근데 앞에 이렇게 보위부가 차가 딱 막혀 있었어요. 이렇게 뒤에도 또 이제 그 마피아 차가 탁 오고 해가지고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손에는 아 뭐가 들려 있었는데요. 하나 어, 어떤 사람은 성경책 들려 있었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칼을 쥐고 있었어요. 네, 언제든지 자결하고 죽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때 문득 선교사님이 항상 그 설교 시간에 하던 얘기가 떠오른 거예요. 뭐 설교 얘기는 다 생각이 그냥 기둥으로 들어서 많이 생각이 안 났는데 뭐 들어온 것도 있고 근데 이름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단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살려달라고나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양 마지막인데 한번 하나님께 내가 한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두 손 딱 모으고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있나요?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나 평생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했는데 그리고 문을 떴는데 거짓말같이 앞에 있던 차가 이렇게 길을 벗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왔죠. 어, 그 다음에 어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얘기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행위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어,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 갈까? 다 탈론하시니까 우리가 갈 데가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과 어떤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수소문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그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 목사님네 집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됐어요. 네. 거기에서는 정말 편하게 있었죠. 뭐 이렇게 2층이 교회고 3층이 이렇게 살림을 하는 집이었는데 아 거기 가서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 공부를 너무 은혜롭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1: 네.
0: 하나님을 더 확신하게 된 계기는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1: 그쵸. 근데 5년 전이면 한창이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공항들이 다 이렇게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보내줄 수 있다는 확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날 여기에 있으면 더 위험해 주니까 빨리 네. 자유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한 몇 달 지나서 진짜 러시아에서 뜨는 비행기가 딱 한 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로나도 하나님을 막지 못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했고 마피아 어떤 국가 법도 막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나를 들어쓰고 구원하신 데는

0: 아무것도 진짜 장애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전능인지 전능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이제 기도의 힘이 그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지금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연속이죠.
1: 중학생 때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극동방송을 통해서 들으시고 비가 많이 올때 기도하면 비를 하나님께서
0: 멈춰주시고,
1: 멈춰주시고
0: 네, 바람이 너무 세게 불땐좀 약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이 솔직히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기상 기후 현상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린 마음에 저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죽음을 넘나드는 길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대한민국에 오는 길목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해주신 기도의 힘을 우리 북녘에 계신 청취자분들에게도 함께 나눠봤는데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뤄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들이 있잖아요.
0: 그럼요.
1: 네.
0: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살수 없는 그런 삶의 연속이 바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1: 그에 대한 빛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10대 때, 중학생 때부터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을 만난 먼저 한국 땅에 간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찾고 한국행을 결정하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합니다. 이은석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만일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리는 단절입니다. 이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기도 응답이 어렵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 2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은 받지만 죄를 지으면 우리의 공력이 사라지고 상급이 사라진다고 상급을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담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 죄를 범하면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뇌종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말씀하신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악한 영들은 악한 마귀들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뜨리고자 우리들을 죄의 수렁에 빠뜨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성도님들을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죄를 자백하고 돌아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라도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겠다고 잠언 28장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

0: 엄청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서 계속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죄를 회개하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퀴즈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숫자는 하고 질문이 나오자 예수님이 손을 들고 정답을 맞히셨답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가기 1년 전에 지었던 죄하고 문제가 나오자 예수님이 답을 못 맞추셨습니다. 저는 아는데, 나는 1년 전에 지은 내 죄가 무엇인지 아는데 예수님은 잊어버리신 것이죠. 기억도 하지 않으신 것이죠. 제가 회개했기에 예수님은 기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정답을 못 맞추셨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복음의 여정에 들어선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데, 이것은 사람의 용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짓는 상황, 환경이 우리 앞에 놓일 때 죄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서 죄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분리단절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주님을 낭만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 금이 가게 해서는 아니 되죠. 분리하게 하는 것이 죄기에 분리단절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확신 위에 굳게 선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하지요. 우리가 작업복을 입으면 아무데나 주저앉지요. 저도 예비군 시절에 예비군복을 입으니까요, 아무데나 털썩털썩 앉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고급 드레스를 입거나 정장을 입으면 우리는 무엇이 묻을까 봐 조심조심하게 되고 아무데나 앉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죄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죄 지으려 하지 않고, 사죄의 확신의 옷을 입은 사람은,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사죄의 확신이 굳게 선 사람은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옷으로 덧입습니다. 죄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요, 사랑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죄와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사죄의 확신에 굳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21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가 30에서 8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남도가 10에서 60mm, 평안북도와 함경북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7도, 광주와 목포, 부산이 26도, 대전과 대구, 여수, 포항이 25도, 춘천과 서울, 강릉이 24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개성이 23도, 함흥이 22도, 신의주와 청진이 21도, 강계 20도, 해산이 18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포항이 37도, 대구 34도, 강릉과 광주가 32도, 대전과 목포, 제주가 31도, 부산과 여수가 30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해산, 춘천, 서울이 29도, 평양과 개성, 함흥이 27도, 청진이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나누었던 것처럼 죄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옷 입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한반도는 남과 북이 극심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까지 이러한 아픔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남한 땅에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잘 준비되어 통일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남쪽에서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고향 땅에 들어가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게 해주옵소서. 한국교회에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더 많아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탈북민들과 함께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서부중앙교회 천욱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낮의 폭염이 저녁에도 영향을 주어 잠을 설치신다는 애로가 있음에도 이른 시간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 라디오 앞으로 마음을 모으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말세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겠는가 물으셨던 주님의 음성을 이 아침도 기억하며 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 아름다운 아침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어서 무한히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서 오세요. 주후 2026년 7월 21일 화요일에 FEBC의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을 다해 고백의 찬양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0: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에스겔 28장 이제 오늘은 이제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에스겔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26장부터 28장은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로는 그 고대의 아주 유명한 무역 도시 국가였죠. 페니키아에 위치한 이 페니키아라는 것은 이제 지중해 동부, 지중해를 기점으로 해서 동쪽에 있는 이 연안의 도시들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로마 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동쪽에 있는 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그 옛날에 이제 뭐 레바논, 시리아 이 지역으로까지 해서 가면 그쪽에 이제 해안 연안으로 아주 발달한 그 도시 국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역사가 깊죠. 고대 근동부터 해서 십자군대는 이곳에 성체를 쌓기도 했고 여러 이제 역사들이 흘러나오는데 지금도 가면 아주 웅장한 성체들이 거기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두로에 대한 이제 당대 최고의 무역 도시로서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이 두로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에스겔은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것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예고 이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또 받아들입니다만 사실 그거는 이제 이 예언의 일부가 되고요. 더 크게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 요거를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자는 한자로 하면 미리 예자라기보다는 저축할 예, 담을 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저금한다 그러면 예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돈을 담아두는 것, 요거를 이제 예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비비 모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 요게 바로 예언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 예언자의 역할은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으로 미래를 예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역할.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새벽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또 주일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런 행위도 그 본질적으로는 예언의 행위이고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그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선언합니다. 2절에 인자야. 자, 에스겔에서 나오는 이 인자라는 표현, 이 인자는 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아, 이런 연약한 인생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자,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말해라. 두로는 이 페니키아 최고의 무역 도시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 바로 이 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시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닥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두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 분노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두로의 교만입니다. 자, 두로가 뭐라 그러냐? 내가 신이다. 그만큼 나라가 부강하고 전 세계의 무역품들이 두로를 통해 들어오고 그리고 두로왕을 높이니까 스스로 이게 뻑 가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내가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그러니까 이 바다 무역을, 해상 무역을 이 두로가 많이 하는데 모든 전 세계의 배들이 이 두로를 통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들을 호령하고 다스리고 세금을 받고 그러면서 내가 바다에 앉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신이 아니거늘 얘기를 하죠. 자, 네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한계를 잘 아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붙드는 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참된 복은 죄인된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붙어있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된 걸음의 출발은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제쳐두고 내가 신이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죠.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고 금과 은을 곳간에서 저축했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죠. 자, 이 두로 왕이 스스로 생각하는 게 뭐냐? 나는 다니엘보다 지혜로워.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왕국 제국을 지나면서도 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 나중에 헬라 시대까지 끝까지 살아남았던 아주 유능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이었죠. 자, 그렇게 유명한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나는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다니엘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섬겼던 다리오 왕이나 벨사살 왕과 같은 이 왕들이 꿨던 꿈, 그걸 본인이 도저히 풀 수 없는데 항상 다니엘에게 가져오면 다 풀어줬죠. 자, 이런 다니엘보다 네가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많은 부를 일구고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고 지혜와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재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궁극적으로는 이 마음이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는 통로는 지혜, 그 다음에 재물, 그리고 높은 자리, 이게 사람을 망하게 하는, 교만하게 하는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물이 늘어날 때, 그리고 나의 지위가 올라갈 때, 뭔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봐야 돼요. 자, 물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면 희한하게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물질이 많아지더라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이 이렇게 교만하니 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 같은 것처럼 했다는 거죠. 하나님 같은 채 했다. 그러자 7절에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칠 것이다. 자, 자기 힘으로 모든 나라가 복속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착각이었다는 겁니다. 복속해 하시는

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복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더 이상 두지 않으시고 그동안 너희에게 복속해 보였던 여러 나라들의 강포한 자, 아주 세고 거친 자들을 데리고 와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고 내 영화를 치고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바닷가운데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닷가운데서 죽게 하지라. 아니, 내가 저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신이다. 2절에 내가 바닷가운데 앉아있다. 그런데 그 신의 자리, 바다의 자리에 빠져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를 경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결국 그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여실히 깨닫도록 하신다는 거죠. 너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대적들이 와서 너에게 칼을 겨누는데도 내가 신이다! 이러겠느냐라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해야죠. 죽거든요, 그러면.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향해 갖고 계신 심판의 마음, 메시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에스겔에게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라 얘기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말해라 그러죠. 자, 슬픈 노래를 짓는다. 자, 슬픈 노래 이걸 한자로 뭐라 그러냐? 애가라고 합니다. 애가. 자, 하나님께서 두로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은 앞으로 이런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라는 거죠. 12절에 하나님의 애가가 시작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자, 여러분, 도장. 도장은 하나님의 소유를 찍는 분명한 표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자의 위임을 받아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근데 그가 완전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게 누가 주신 겁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요거를 자기 걸로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청지기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붙들어주신다. 이 마음을 가져야죠. 13절,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또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존재, 에덴 동산에 있는 이 그룹, 그죠? 14절에 너는 그 기름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요, 그러죠? 이 그룹이라는 건 캐룹, 그래서 하나님 곁에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천사와 같이 아름답고 완전하고 지혜롭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15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자, 여러분, 이 두로 왕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지으실 때는 지으신 분의 뜻과 이유와 목적이 있죠. 자, 지음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 그렇게 완전해 보였는데 결국은 불의가 드러났다 그러시죠.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16절에 내 무역, 비즈니스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강포가 가득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 자기 맘대로 권력을 더 휘두르고 돈을 더 쌓아두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 16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중간에 보면요.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두로를 향해서 너 범죄하고 너의 교만과 완악함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16절에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

0: 너무 이게 일이 잘 돼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너무 잘 나가도요, 하나님 버리기 쉽습니다. 또 너무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심지어는 17절에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지셨어요. 근데 아름답게 지셨는데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자, 과도하게 영화,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죠.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두로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도록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결국은 18절 내가 무엇이 많습니까? 죄가 많고 그 다음 무역이 불의하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두로가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자,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다 너로 말미암아 놀랄 거다. 왜? 그렇게 아름답고 강하고 부귀했던 두로가 쫄딱 망했거든요.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 아니, 두로처럼 잘 나가던 이들이 두로처럼 추해지고 완전히 망가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교만을 결국은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끝까지 붙들려야 되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임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인하여 복을 주시는데 이 복으로 인하여 물질적인 복, 내 마음을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원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소명을 받던 시각부터 줄곧 심판만 예언해야 했던 에스겔의 생애가 문득 묵상이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사명을 주신 것이었지만 에스겔의 입에서는 늘 무서운 심판이 예고되고 있죠. 두로에 대한 심판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 거대한 왕국의 통치자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에덴 동산 같은 자신의 나라에서 영원한 왕으로 살 줄 알았겠지만 어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죄로 결국 완전한 몰락과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로 왕의 죽음을 예언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를 위한 애가를 지어 불러야 하는 에스겔의 사명이 오늘은 더욱 눈물겹게 느껴집니다. 묵상과 함께 개인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무역이 많은 곳에 강포가 가득하고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가득한 이 세상 나라의 무질서를 지켜보시고 계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오늘도 결코 잊지 않기를 다짐하는 아침, 7월 21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 중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위협에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원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오늘 네오네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를 수 있는 이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바뀌는 순간 열등감은 우리에게 가면을 씌우기 시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로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은 바로 그런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앞에 바나바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곧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말씀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두 사람을 우연히 이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진실한 헌신과 아나니아 부부의 거짓

0: 헛된 헌신을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판값의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를 드린 것처럼 꾸몄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5장 4절 말씀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산 전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를 드렸다라고 책망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들에게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이려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만들어낸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은 나는 부족하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숨겨야 한다. 다른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인정받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거짓된 믿음을 매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된 이미지보다가 오히려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정직보다 평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 척, 행복한 척, 기쁜 척, 좋은 척, 믿음이 좋은 척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화려한 헌신보다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커 보이는 믿음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차이는 재산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고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은혜를 따라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비교를 따라 살았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의 시선들에 묶이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된 복음은 우리를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부족해도 진실한 사람,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가면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눈물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는 너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잠시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비교의 가면을 벗으십시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던 열등감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내 삶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릎은 어떻게 보면 패배의 자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 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권한을 돌려드리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엔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이 도우신 것처럼 도우면,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처럼 주면, 주님이 섬기신 것처럼 섬기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얻은 보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큰 기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힘들고 어려운 삶

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쉽고 재미있고 잘 풀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의 첫 곡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세문안 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역대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감사가 자라는 밭.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고를 지었다고 합니다. 각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과 아픔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부지런히 이 창고를 들락날락하며 미움의 씨앗, 시기의 씨앗, 질투의 씨앗과 절망의 씨앗, 아픔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사탄이 뿌린 씨앗대로 곧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더욱 열심히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마을에서는 어떤 씨앗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와 아픔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단단히 화가 나서 도대체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북유럽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감사는 반응이 아닌 태도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씨앗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탄의 간교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감사의 씨앗을 계속해서 가꾸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갑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게 주신 은택을 생각하며 걸음걸음마다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매일 주님께 감사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빌라테 프레이즈의 찬양,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지나가고 테너 김관동 씨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사람 누구나 무언가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질의 부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기아, 먹을 것 없이 없어 굶주림에 처한 인구가 한 6억에서 한 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늘 마음이 허전하고 봉허해서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또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움켜쥐고 또 움켜쥐는데도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이상 그 무엇을 소유해도 진정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억만장자였고 영화 제작자였고 항공산업의 선구자였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투기를 이제 비행기로 만드는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오늘날 모든 항공기 그 기초산업을 저버리 놓았는데 죽기 전에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습니다. 말년에 극심한 결벽증

자기가 강박증으로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 아주 외롭게 그는 살았습니다. 한 곳에 오래 머물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가서는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호텔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다 빌려가지고 커튼 다 내리고 불을 끄고 밖에 경호원이 지키고 있는데 안에서 들어오라고만 해야 들어가서 그분의 심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 4월 5일 멕시코 아카폴코라는 곳에 가서 호텔에 머물러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물을 뜯고 돌아가 보니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가용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 텍사스 휴스턴 있는 병원으로 가는 중에 비행기 안에서 죽었어요.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었고 화려한 명예를 갖고 있었지만은 죽기 전에 돈도 미녀도 명예도 죽어가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를 반복하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도서에 그가 말하기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만 쓰면 헛되다는 말이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해갖고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하고 착하게 잘 자라던 아이가 사춘기 들어와서 사고치고 늘 문제를 일으켜서 학부모로 학교에 불려다니고 건강하던 몸에 오늘날 불편해서 가보니까 암이 생겼다 그러고 인생의 풍랑에 다가올 때 그때 그 풍랑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잠잠히 엎드려 주의 도심을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를 믿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둘러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절망의 때, 외로움의 때, 슬플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외롭게 삽니다. 다 가진 것 같은데 외로워요. 제가 연대 다닐 때 연세대학교 관악단 오케스트라 단원과 같이 강릉에 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 시민들을 위한 연주를 해갖고 그들이 와서 그 연주가 끝난 다음에 다들 환호하고 박수 갈채를 보냈는데 끝나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요관에 돌아와서 밤새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 안 마시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저녁에 다들 술 마시고 있어가지고 술을 마셔도 마셔도 그렇게 마실 수가 없어요.

큰 이 항아리 같은 독 같은데 그냥 잔뜩 막걸리 담아놓고 밤새 마시는데, 음악을 해도 예수를 잘 믿어야 밤새 술을 안 마시지. 예수님 없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공허해서 그렇게 박수갈채 받고 화려한 무대에 올라가서 몇 달 연습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어떤 어림을 당하든지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 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함을 느끼며 살지만은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4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7월 9일자 뉴스에 다 나온 얘기로 여러분 잘 아시겠는데 강남에 있는 피부과 의사들이 가짜 처방전을 써가지고 허위 처방전을 써서 4,300장 이상의 허위 처방전을 써가지고 마약류를 12만여 정을 유통을 했어요. 자기들도 일부 그 마약류 약을 먹고 여러분 강남의 피부과에서 돈 잘 벌고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겁니다. 강남에 돈 가진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의사가 가짜 처방전에서 가져온 그 약을 나눠 먹은 것입니다. 12만 여정을 갖다 뿌렸어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마약도 프로포폴도 우리의 삶에 허전함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젊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산은 은혜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모든 손을 아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저 앞에 다 아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우리의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연약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야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불쌍하고 상처 입고 연약한 우리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눈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의 품에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엎드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6절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와 엎드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골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그곳에는 우리 한국 분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하노이 순복음교회 아주 충성하는 집사님 네 분이 그날 한국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희가 지금 하나에 와서 일하면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너무나 아이를 소원하는데 아이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배 때 은혜를 주셔서 아이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그들이 그 소원하는 마음을 갖고 와서 또 목사님 장로님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말씀을 저기 하는 얘기를 듣고 저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내외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를 절망에 끌어

통해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간절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와서 부르짖었습니다. 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가신 것도 없고 모두가 굶고 겨울엔 춥고 피곤하고 인생을 지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서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사회 속에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부르짖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여유도 생겼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져가지고 밤만 물고 뜨고 싸우기만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진정하게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편가르기라고 물고 뜨고 싸우고 정치는 수준이 OECD 국가에서 제일 낮은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영향력은 세계 6위입니다. 세계 6위 영향력이요. US 리포트, 월드 리포트에 보니까 세계 6위예요. 1위가 미국, 2위가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우리 한국 6위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그 수준의 민주국가로서의 수준은 32위예요. 32위. 왜? 밤낮 물고 뜯고 싸우고 편가르기만 하니까 우리 예수님 사람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집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든 사회를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딛고 지금 찬양사역자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선 전사님을 소개하길 원합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 상처로 녹여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유명한 플루티스트였고 방송국 단장이었는데 심한 가정폭력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결국 1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가정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하고 두 달 아래 동생은 대전에 있는 큰 집에 얹혀 살게 됩니다. 학교 생활을 왕따를 당하고 또 학교 폭력으로 얼룩지고 영양실조, 신경성 위염, 장염,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불쌍히 보셨습니다. 선생님이 그녀에게 음악적 재능인 것을 알고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 아이 좀 레슨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무료로 상황 레슨을 받고 1년 동안 레슨을 받은 다음에 음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독일 유학도 꿈을 꾸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나와 기도하다가 유학의 꿈을 내려놨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우울함으로 가득했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감사란 단어가 떠올랐고 지금의 삶에 감사를 더 담아내기 위해선 낯선 곳에서의 도전보다 이 땅에서 은혜 감는 길을 택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전시립 합창단에 입단하고 그 합창단에 입단하고 난 다음에 독일에서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독일 출신의 지휘자가 와서 유학을 가지 않고도 그 독일에서 온 그 지휘자에 의해서 자기가 음악적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또 훌륭한 믿음의 형제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드럼 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도 둘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은혜 너무 감사하면서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성령이 임해갖고 성경을 옮겨 적는 그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지 막 기쁨 충만, 감사 충만으로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10월 15일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아이 둘이 폐렴을 알아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와가지고 큰아이를 씻기고 둘째 아이를 목욕탕에서 씻기고 있는데 큰아이 은찬이가 늘 아빠가 드럼치니까 아빠 흉내낸다고 젓가락 갖고 댕겼는데 쇠젓가락 두 개를 220볼트 콘센트에 꼬방거린 거예요. 스파크가 나면서 온 방안이 연기로 가득하고 온몸이 감전돼서 검게 걸려 순간 심장이 멈췄습니다. 열 손가락에 신경과 관절이 모두 끊어져서 생명 위독한 상태가 되었고 119 구급대 와서 보니까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아이 살 가능성이 없다고 병원에 급히 실려가서 이틀 한 번씩 전신 마취를 하고

0: 소독을 하며 그 순번 넘게 그 아이 치료하는 과정을 지났는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옆에서 울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와 같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근데 15번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해요. 엄마, 엄마, 나 들어갈 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도 계시고 천사도 네 명이나 함께 있었어. 아, 할렐루야.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얘가 죽을 생명을 이렇게 살려놓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절망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도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향해 나가는 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병원에서 늘 아이와 함께 웃습니다. 아이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엄마 나 여기 소풍 온 것 같아. 병원에 와서 소풍 왔다 그랬어요. 이 모자를 두고 병원에서는 최악의 화상 환자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엄마가 입원했다 소문이 났습니다. 의료진이 전혀 쓸 수 없을 거라는 손가락이 회복되고 자라나면서 한쪽 손가락이 좀 짧지만은 지금 베이스 기타를 치는 찬양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유일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지선 전사님은 찬양사역의 길을 가서 현재로는 대전 모건대 웨슬리 신학대학원의 찬양사역과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면서 국내를 다니며 귀한 간증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경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과부와 고아처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됩니다. 이 소명이 저에겐 사냥사역이고 스웨덴 이웃을 후원하는 일이고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평생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고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귀한 신앙을 우린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향해 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02-6181-9191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제가 작은 물질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있었는데 늘 적게 보내고 있어서 마음에 부담감이 좀 있었습니다. 작년 2년 전에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손주 이름으로 꼭 우리 선교비를 보내고 싶어서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복음방송으로서 늘 극동방송이 참 은혜롭게 이 지역에 정말 생명의 방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이 복음방송이 극동방송이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태중에 있거나 또 태어났거나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그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 꼭 극동방송에 꼭 작은 물질이라도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기도의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리시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와 손주의 이름인데요. 태중에 있는 아이,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주까지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함께 하십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의 이름으로 전파 선교사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을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손주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으로 손주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 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으로 포항 극동방송을 담아 보내주세요.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접수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이며 참여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전화 054-256-3000번으로 문의하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 사진 공모전에 방송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님입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은 분열과 갈등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마음이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음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 또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사랑. 오래 함께 마주 앉아서 바라보는 것. 말이 없어도 눈으로 가슴으로 말을 하는 것. 보일 듯 말 듯 얼굴에 웃음 머금는 것. 그러다가 끝내는 눈물이 돌아 고개를 떨구기도 하는 것. 오늘 아침은 나태주 시인의 사랑이라는 시 한 수로 열어보았어요. 함께 마주 앉아 그저 한없이 바라만 보아도 좋은 것. 바라만 봐도 웃음꽃이 피고 눈물이 아른거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 아닐까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아도 눈물이 가득 고이는 것.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고개를 떨구는 것. 이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며 웃음도 피우고 눈물도 지우는

얘기를 하시오. 극동방송 들어보라. 은혜가 시원히 쏟아지네. 기쁨과 행복이 쏟아지네. 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짜리 9507님, 피디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와, 소세지 볶음과 육개장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찬양 신청합니다. 내게 감 같은 평화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진짜 메뉴 좋다. 소복과 육개장. 이야, 생각만 해도 뭐 입에 침이 고이는걸요. 또 일상 가운데 이렇게 청취하고 또 신청곡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해요. 신청곡 잠시 후에 같이 나눌게요. 뒷자리 0688님, 할렐루야 보서PD님 이렇게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2042님께서도 오늘의 오프닝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6809님, 샬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서머 스페셜 좋아요.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화이팅. 이 아침 신청곡은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듣고 싶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으로 함께 승리하기를 소망하면서요,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크록스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의 이 말씀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힘을 주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 말씀 함께 외치면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전방에 힘찬 말씀 발사!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힘을 주는 말씀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이 저와 우리 방송하실 분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0688님 할렐루야, 보섭PD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9507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2642님 한계를 돌파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이름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썸머 스페셜 출석 도장을 꾹 찍어봅니다. 맑은 하늘과 시원한 아침바람이 부는 포항, 구름과 장맛비가 내리는 남양주. 보서PD님 밤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벽 예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남양주는 조금 바람도 불고 좀 비도 왔나요? 맞아요. 이곳 포항은 아침에 시원한 아침바람이 좀 불고요. 날도 제법 맑은 것 같아요. 요즘엔 여긴 좀 습도가 덜한 것 같은데, 또 중부지방은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좀 다소 축축하고 좀 습도도 많이 끼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륙사이님은 연중무휴, 항상 맑게 갠 마치 이 여름 하늘, 가을 하늘처럼 아주 맑으신 분이 아닌가 제가 매번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륙사이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4420님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어제 에어 침대를 주문해서 한번 누워서 잡았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정말 좋아서 누우면서 듣고 있습니다. 에어 침대? 뭘까요? 좀 뭔가 시원한 느낌의 그런 침대, 기능이 있는 침대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듭니다. 피디님 어제 신청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못 틀어주셨더라고요. 유유. 그래서 다시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 죄송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프로그램 안에 여기에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어제 틀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신청곡 있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출첵 제시어 예약했었는데 시작으로 다시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어제 우리 4420님께서 추천해 주셨던 두 글자 시작으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오늘은 시작, 스타트, 시작 보내주시면서요, 요것도 한번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우리 시작이 들어가는 말씀 구절,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뭐 구절이 있거나 아니면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 구절, 시작이 들어가는 시작 한 글자의 한 단어가 들어가는 말씀 구절이 있으면 함께 보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하셔도 좋고요. 평소 외우셨던 말씀으로 보내 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목적은요. 한 번 더 기억하고 입술로 그 말씀을 선포해 보는 데 있습니다. 오늘은 시작 출첵제시어 그리고 시작에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예시 좀 드리자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아멘.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667님, 새벽 4시부터 약을 치고 있어요. 출첵만 하고 저는 다시 가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새벽 4시부터 또 밭에서 약을 치고 계시는 우리 2667님이신데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함께 우리 2667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또 하계 이렇게 작업은 되게 일찍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혹시라도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2667님 모쪼록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또 약도 치시고 수확도 거두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7240님 아멘 하트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809님의 신청곡, 아니 우리 950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마커스 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경주시 하동과 북근동에 위치한 사대명가 경주 함양집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찰보리빵과 커피 세트를,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조교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육수의 기본 만능육수를, 아이들이 행복하게 논일며 살아갈 세상을 만듭니다. 믿음의 기업 논일드에서 친환경 세제를 선물로 드립니다. 귀한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더불어 포항시 남구 때오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효자동 향기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와 편백 스프레이 그리고 아로마 제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뒷자리 2885님, 샬롬, 보서 PD님이 읽어주시는 구절을 듣고 싶어요. 욥기 8장 7절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출첵제시어 시작, 그 시작에 들어가는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요. 아, 정말 은혜가 되네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의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감사해요. 오늘은 시작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시작이 들어

가는 성경 말씀 구절 찾으셔서 입술로도 한번 선포해 보시고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알파와 오메가가 들어가는 또 시작이 들어가는 말씀 구절들도 많이 보이고요. 0688님,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하하하. 전도서의 말씀도 지금 이렇게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우리 9029님, 오늘 하루 시작 주심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성경학교가 있어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시작과 끝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시작과 중간과 끝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할게요. 말씀도 감사합니다. 뒷자리 우리 2949님, 샬롬 피디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4420번의 엄마이자 성남 영도교회 집사 강경희 집사입니다. 최근에 몸이 좀안 좋았어서 사연은 못 보내고 우리 상철 형제를 통해서 듣기만 했었는데 항상 좋은 찬양들 틀어주셔서 힘이 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신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럼에도 항상 청취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2949님 속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정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의 목소리입니다.

와, 우리 363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시작으로 이행시도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 구절도 시작이 들어가는 구절 찾아서 보내주셨어요. 감동입니다. 363 하나님,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작아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와, 정말 은혜가 되는데요.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 작은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이다. 아멘입니다. 와, 우리 363 하나님 감사해요. 더불어서 시작 들어가는 말씀 구절은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아멘이라고 더불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과 또 이행시로 힘을 주는 우리 3631님 감사해요. 자, 우리 방송하실 분들께서도 오늘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면 찬양 신청 나눠주시고요. 더불어서 오늘의 출첵 제시어는 시작입니다. 시작으로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처럼 시작에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는 말씀 구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그 말씀을 또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말씀 카드처럼 말이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1173님, 울릉도에도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신청곡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극동방송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울릉도에서도 잊지 않고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1174님 그리고 모든 울릉도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174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저리 7240님, 시작되는 모든 날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시작되는 모든 날들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도 우리 방송하실 분들 너무 사랑해요. 우리 뒷자리 2949님, 잠언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또 시작 들어가는, 오늘의 출첵제셔 시작 들어가는 말씀 구절도 이렇게 센스있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카드로 받고 나아가는 우리 2949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7694님, 샬롬 샬롬. 오늘은 화요일이니 두 번 외쳐보는 샬롬. 매일 아침을 주님과 샬조아와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알파와 오메가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아주 힘이 넘치는 문자, 은혜와 센스 가득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7694님 덕분에, 우리 방송 가족분들 덕분에, 주님 덕분에 오늘의 아침이 으아 진짜 좋은 아침이 되고 있네요. 감사해요. 우리 7694님의 신청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알파와 오메가, 장윤영의 목소리입니다.

주저리 7362님 시작. 오늘 면접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님 뜻하신 곳에 일하기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 기도할게요. 우리 7362님을 위해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또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은데 면접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7362님 주님이 뜻하신 곳에서 새롭게 잘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7362님을 위해서 면접 대박 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362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담대한 믿음으로 다녀오세요. 우리 1802님 샬롬. 비 온 뒤 정말 맑고 맑은 아침을 주심에 감사하고요,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찬양과 극동방송과 우리 보석 PD의 목소리와 함께하니 기쁨이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됩니다. 어찌나 즐거운지요. 시작의 반이라는 세상의 말에 빗대본다면 우리의 반을 하나님으로 이미 정말 가득 채워서 시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하고요, 오늘도 모두 너무 화이팅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힘이 나는걸요. 우리 1802님 감사 매니십니다. 1802님 오늘도 힘차게 힘이 나는 문자와 함께 이 시간 또 시작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찌 이토록 힘이 나는지요. 감사합니다. 어찌 이렇게 즐거운지요. 우리 1802님 덕분에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의 출첵제 시연은 우리 4420님께서 어제 함께 추천해 주셨던 시작으로 지금 받고 있고요. 더불어서 시작으로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 또는 시작이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는 것처럼 시작에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 빵빵 쏘겠습니다. 이어서 뒷자리 2657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0: 시절의 6244님 시 시작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큰 걸음이 됩니다. 작은 순종을 오늘도 실천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라고요. 시작으로 은혜 가득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시작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큰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오늘도 실천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244님 감사해요. 자, 뒷자리. 아, 우리 뒷자리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말씀 뒷자리 0688님 또 은혜로운 전도서 말씀 보내주셨고요. 자, 우리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자,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아까 신청하셨던 2657님께서도 보이고요. 자, 우리 363 하나님 시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작아진 내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라고 우리 363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걸어가는 방송가족 분들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이어서 신청곡 듣고 오시죠. 향기로운 나무에 내 이름 아시죠?
1: 내 이름 아시죠?
0: 아, 우리 467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내 이름 아시죠? 하는 노래 듣고 싶다고 보내주시면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내 토지에 처음 익은 열매의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출애굽기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4679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내 이름 아시죠?

이어서 뒷자리 우리 4420님의 신청곡이에요. 은혜로다. 우리 제이어스의 목소리로 듣고 올 예정인데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이라고 오늘은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 더불어 이행시 보내주셔도 좋고요. 또는 시작이 들어가는 말씀 구절 함께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나눌게요.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또 나아가면 정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작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시작, 이행시, 그리고 말씀 구절 시작 들어가는 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420님의 신청곡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자리 5068님, 샬롬 PD님 좋은 아침입니다. 잠깐 듣는 방송이 하루의 삶의 활력소가 되네요.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힘이 됩니다. 우리 5068님, 우리 방송하신 분들 덕분에 이 하루가, 오늘이 방송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힘이 나고 행복한지요. 매 순간 감사해요. 우리 5068님, 오늘도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세요. 자, 우리 9713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또 시작에 들어가는 이 성경 말씀 보내주시면서 또 입술로 선포하셨는데요, 선포한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추첨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또 썸머 스페셜을 맞이해서 제가 선물 빵빵 쏘고 있다고요. 오늘도 무려 다섯 분께 선물 드립니다. 뒷자리 2949님, 2657님, 7362님, 그리고 9713님, 그리고 5068님까지 다섯 분 추첨 축하드리고요.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에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샬조와 함께 만들어 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썸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그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아자아자 화이팅!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20절에서 3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맹스러운 일을 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용맹스러운 구원의 용사는 첫째, 개인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또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라고 해요. 분하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 활약상이 대단하죠. 그런데 처음 등장한 무명의 새 용사의 행적은 이렇게 화려하고 자세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개인적인 능력은 두 번째 새 용사가 훨씬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23절에서 분하야를 가리켜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고 표현합니다. 19절에 나온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를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용맹스러움은 개인의 능력과 행위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는 그들의 능력과 화려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기에 큰 승리를 얻고 큰 영웅이 탄생한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우리는 비교의식을 내려놓게 됩니다.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지는 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비교의식은 실패의 감정을 낳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그러나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공동체 전체의 승리로 여겨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분하야의 이름처럼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가 용맹스러운 용사이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사람이 참된 용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능력으로 용사가 되려고 애쓰나요? 재능을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내가 동참해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무엇인가요? 용맹스러운 구원의 용사는 둘째, 차별 없이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24절부터는 앞에서 언급된 여섯 용사보다는 못하지만 다윗의 용사들로 충성한 이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 전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들이었어요.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사람은 물론 이방인인 아람, 암몬, 햇사람까지 다 명단에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다국적 연합청의 용사들인 거예요. 십자가를 잘 지는 것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출신 지역 등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반응하며 동참하기만 하면 개인의 능력이나 출신, 가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용사로 불러주십니다. 이타적으로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데 무슨 출신과 스펙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용사들의 이름 앞에는 출신 배경이 꼭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그 출신 덕에 용사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고향과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곧 용맹스러운 용사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열심히 산 사람은 꼭 쓰임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십자가는 내가 속한 그 장소,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단에서 정작 빠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는 요직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압이 다윗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압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 일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결코 사람의 능력과 도움으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낮은 신분이나 부끄러운 과거로

위축되어 있진 않나요? 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리라 여기며 굳게 의지하는 요압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 야망이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로 살아가겠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간증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처럼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나 늘 뒤처지기 싫어 남과 비교하며 열심히 살아온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은 열심히 살고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중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제게 무릎 십자인대가 세 번 끊어지는 큰 사건이 찾아왔어요. 이 일로 저는 죽게 엎드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게 되었지요.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늘 믿는 사람은 참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제 의견 없이 순종해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게 믿는 사람의 성공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여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저의 야망이었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 주님은 저를 인정받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고 지금은 부모님을 섬기며 교회 공동체 소그룹 리더로 섬기게 하세요. 나아갈 길이 막히고 오직 말씀을 듣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이제야 지금의 예수 믿는 소그룹 리더 자리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용사의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맡겨진 자리에서 무명한 자로 살아내며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깨달아요. 이제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 앞에서 주님의 용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해요. 저의 적용은 부모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겠습니다. 소그룹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기 전에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39절에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고 해요. 다윗의 용사는 모두 37명이었는데 첫째 용사인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를 비롯하여 둘째 세 용사인 아비세와 분하야 및 요압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한 용사, 그리고 24절에 아사헬부터 39절에 우리아까지 31명의 용사가 포함되지요. 그런데 용사 명단의 맨 마지막, 가장 강조되는 자리에 햇사람 우리아가 기록됩니다. 우리아는 이방 헷 족속이었지만 그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놀랍게도 우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바세바의 아버지인 엘리암도 34절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바세바와 범죄하고 이를 덮으려고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뼈아픈 수치이자 회개의 제목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아를 용사 명단에 정확히 기록하심으로 그를 영원한 다윗의 용사로 기억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구속사의 계보에도 찬란히 그 이름을 기록해 주십니다. 다윗 역시 왕의 권력으로 충분히 그 과거를 지울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둠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속사는 우리아를 빼고 요압을 넣는 것을 당연시하지요. 그러나 구속사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가장 지우고 싶은 그 이름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내 인생에 빼버리고 싶은 우리아 같은 이름, 떠올리기도 싫은 그 사건을 직면하고 회개하며 품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재능과 배경을 자랑하지 않고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게 맡기신 무명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용맹스러움을 자꾸 행위와 자격으로만 여겨 큰 능력이 있어야 용사가 된다는 생각에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는 저희입니다. 재능하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충성한 무명의 용사들처럼 저희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와 자녀의 자리, 학생의 자리를 잘 지켜내길 원합니다. 사람의 능력과 도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승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아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승리에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우고 싶은 우리와 같은 이름도 정직히 회개하며 품게 하시고 그

0: 이름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계보에 저희도 함께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더워드에서 교리 교육 강사 양성 과정, 카테키스타 1학기 과정을 포항 함께 걷는 교회에서 개최합니다. 8월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총신대학교 박재은 교수와 개혁주의 교리교육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합니다. 이번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틀 동안 체계적으로 배우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울 교리교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교리교육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8627-13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1회 공동체 IM 선교회 영덕 신리교회 주최로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한다살 캠프가 영덕 신리교회에서 열립니다. 8월 6일 목요일부터 8월 8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이 회복되는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03-93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오 꿈나무 돌봄학교에서 독서 선생님을 새롭게 모십니다. 한동대 VIC 초중등 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교환의 기초회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 교육을 담당합니다. 건전한 교단에 속한 세례교인으로 초등학교 독서 교육을 해보셨거나 독서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81-4661 포항 안디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포항극동방송에서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방송국의 모습, 방송사역의 현장, 포항극동방송과 함께한 일상의 소중한 순간, 그리고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했으며 수상작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역사사진 전시회에 전시됩니다. 7월 22일 수요일부터 8월 5일 수요일까지 진행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사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안내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와 청취자사진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는 1998년 설립 이래 지역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예방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지역민들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부모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의 다양한 갈등, 가정폭력으로 인한 어려움 등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포항 YWCA 가정폭력상담소 277국에 5418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모두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모두 행복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 행복해집니다. 행복, 마카이 오이,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라고 선언하시는 팔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비결, 행복의 이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국정교과서 세대들 1950년대부터 아마 2000년대 초반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있었던 이 시를 아마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 중학교에 다니셨다면 아마 배우셨을 것입니다. 산 넘어 저쪽이라는 시입니다. 칼 헤르만 부세의 시입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네, 행복은 저 멀리 산 너머에 깃들어 있다고. 아, 나 또한 그 인파 속으로 행했건만 눈물 고인 채 돌아오고 말았네.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근원을 찾아서 이 사람도 함께 떠나갔지만 행복을 찾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돌아왔다라는 그 시입니다. 마치 파랑새를 찾아서 떠나가는 사람들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들의 그 본연의 심년에 있는 바램과 또 행복을 찾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돌아오는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고 추구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어디 있는가 싶어 저 산 너머까지 가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산 넘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손안에 행복의 비결을 주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모두 행복해지는 비결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여,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행복을 찾으러 산 넘어갈 필요가 없고 내 삶의 자리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면 행복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행복 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헬라어로 엘레오스, 긍휼, 자비, 동정이라고 하는 기본 이 명사가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 있는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70인역, 즉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 구약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인애, 인자, 자비를 말하는 헤세드에 대한 번역의 단어로 엘레오스가 번역되어졌고, 또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의 단어로 히브리어 라하밈을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해서 70인역 성경에 그렇게 번역해 뒀습니다. 모두 다 긍휼과 자비, 불쌍히 여김에 대한 그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라하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 형태의 단어인데 이 복수 형태의 단어의 원형이 바로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궁입니다. 엄마의 자궁, 엄마의 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태가 가지고 있는 그 긍휼, 그 자비, 그 불쌍히 여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 어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품는 것 같은 사랑, 이 세상의 사랑 중에 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하고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엄마의 사랑이죠. 엄마의 그 품의 사랑, 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태중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긍휼, 레헴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라하밈, 엘레오스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언약. 여러분, 계약은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은 파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그 인자, 그 불쌍히 여기심의 그 사랑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엄마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 의미

0: 하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지고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긍휼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 그분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긍휼을 십자가 위에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긍휼을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십자가의 그 사랑의 긍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긍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삶은 긍휼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 삶은 긍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긍휼을 가지고 긍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아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는 라함임, 그 라함임의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장성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살아가시지만 조금 전 언급되어졌던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어머니의 이 긍휼을 입지 않고 여기에 있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들, 그 태의 긍휼과 사랑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을 태에서 태어나게 하고 자라 양육받게 하고 한 사람으로 어엿하게 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힘입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긍휼,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어머니의 태중의 아이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시작.
1: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0: 예수님은 육체로만 십자가에서 긍휼을 보여주신 쇼를 하신 것이 아니라 긍휼의 성품, 긍휼 그 자체로서 십자가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긍휼이 여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를 사하시며 자비를 베풀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알았으면 저렇게 했겠습니까? 몰라서 그랬으니 사해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허물에서 죽었던 영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긍휼을 우리는 힘입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긍휼의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우리는 살아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분의 긍휼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는

항상 예배 미사를 드릴 때에 가장 첫 번째 찬송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키리에 엘리에이손, 크리스테 엘리에이손, 키리에 엘리에이손,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번 높이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설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 오늘 설교 본문을 아시고 우리 찬양팀 성가대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불러주셨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저 은혜의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가 없습니다. 눈 뜰 수도 없고요,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처음을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세 번 높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름만 들으면 아시는 바하, 모차르트, 뭐 이런 모든 음악가들의 곡들 중에 이 미사곡은 이 자비를 베푸는 자비송으로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마 매일 아침 눈 뜨면서 하나님에게 외칠 말이 있다면 할렐루야도 외쳐야 되겠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오늘 우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여 네게브 사막과 같은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주의 자비를 이 땅에 나리우어 주옵소서. 이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림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 긍휼을 받은 자답게 그 긍휼을 흘려보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을 입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긍휼이나 용서는 긍휼이 여김을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냥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내기 위해서 긍휼을 행하는 척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은 것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긍휼을 입은 삶의 결과로서 마땅히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모습이 있다면 바로 긍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뉴욕이라는 최고의 도시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여러 공항이 있습니다만은 그 공항 중에 한 공항이 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라과디아, 사람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저 뉴욕 한복판에 있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이 공항은요, 이 피오렐레 라과디아 뉴욕 시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공항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너무 교훈이 되고 본이 되기 때문에 공항 이름 자체를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담아내어서 이름을 지어냈습니다. 193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1930년대에 이 라과디아가 판사로 있을 때에 애니 돌로레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즉결 심판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유는 빵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빵을 훔쳤다가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빵을 훔쳤습니까? 우리 딸이 아파서 지금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위는 집을 나갔습니다. 손주들이 일주일 동안 굶어 울고 있습니다. 손주들을 봐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는 여러분 미국에 대공황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손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할머니가 빵을 훔쳤다는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겠습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절도죄. 벌금 10달러. 함께 있던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게 피도 없는 판사냐?

라고 말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 형편이 나아질 기미가 없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자기 삶이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판사가 말합니다. 보십시오. 어미 벌을 내려야 합니다. 10달러. 그러면서 판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TV에도 막 나온 거예요. 뭐 서프라이즈 이런 TV에도 나온 거예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모자를 벗어서 이분의 벌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10달러를 자기가 내고 두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이 할머니가 이렇게 절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모든 뉴욕 시민들이 잘못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방청객들 50센트씩 벌금을 내시오. 재판 구경하러 갔다가 사람들이 50센트의 벌금을, 47달러 50센트가 거기에서 거둬져서 벌금 10달러를 내고 나머지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어서 내보내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이 라가디아 판사에 대한 명성이 높아져서 후에 뉴욕 시장이 되고 삼선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공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감동적이고 지혜로운 판결이지 않습니까? 정의도 실천하고 사랑도 실천했던 이 라가디아의 현명한 이 판단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의 주머니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의 주머니가 열린 것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습니까? 그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찔러서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던 판사가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던 판사의 현명한 판결이 한 노인과 그 손자들과 한 시 전체를 바꾸는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여럿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 우리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와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옥에 집어넣는 이야기가 뼈대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 일을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안 썼을 때 돈을. 6천 일을 일하면 한 달란트를 받아요. 한 달란트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에요. 6천 일이에요. 1년이 365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6천 일을 일해야 한 달란트를 받아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6천만 일을 일해야 돼요. 6천만 일. 6천만 일을 일하는데요. 2025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얼마예요? 일당으로 따지면 하루에 8만 원이에요. 한국이 하루에 8만 원이 법정인 최저시급. 8만 원으로 따지자면요. 1만 달러는 4조 8천억 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놀라질 않잖아요. 1만 달러는 4조 8천억. 뭐 여러분들 각각 이름대로 다 있는 4조 8천억을 빚졌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한국 시세로 800만 원. 아, 여러분 같은 성품이 좋은 분이면 4천만 원만 탕감 받아도 800만 원 눈 감아줘요 안 감아줘요? 여러분이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이라면 4천만 원 탕감 받았으면 800만 원 좀, 그죠? 예, 여러분들 훌륭한 인격자니까 뭐. 저는 안 돼요. 800만 원 내가 어떻게 볼 안 돼요.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4조 8천억 원을 갚으려면 잠도 안 자고 일해야지 될똥말똥인데 일해도 안 돼요. 4조 8천억을 어떻게, 여러분 삼전 닉스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스페이스 X를 어떻게 뭐 대박이 나는지 몰라도, 그것도 여러분 옥 속에서 가능합니까? 평생 옥 속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받은 자는 마땅히 긍휼을 흘려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이 노했던 겁니다. 임금이 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 긍휼로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도 마땅히 긍휼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긍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하루에 몇 번 정도, 한 달에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지금 50년, 60년, 70년, 80년 사셨다면 1년에 한 번씩만 긍휼을 받았어도 80번을 용서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용서받아도 80번 용서받았어요. 2년이면, 2번이면 160번, 1년에 3번만 받았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용서를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가 1년에 3번 정도 받을 그 정도의 성품의 사람입니까? 하루에도 아마 수천 번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뒤로 쭉 넘기다 보면 25장이 아마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조금 전에 알아들으실 만큼 충격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김의 삶에 대해서. 평생 옥속에 감옥에 갇혀서 죽을 거야.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겁이 나잖아요. 야, 정신 차리고 긍휼을 베풀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또 말씀하세요. 25장에 잊을만 하니까 또 말씀하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잘 아시죠? 양과 염소의 극명한 차이는 뭐예요? 생김새입니까? 종입니까? 아니요.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양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고맙다. 내가 줄일 때 네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는 긍휼을 베풀어서 고맙다. 양은 긍휼을 베푼 자들입니다. 그러면 염소는요? 긍휼을 베푸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45절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는데 하지 않은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헐벗은 자, 줄인 자, 옥에 갇힌 자 그들에게 아니한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염소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는요 긍휼의 차이입니다. 양은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긍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이 양들입니다. 뭐 배 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돈을 싸가지고 엄청나게 나누어주는 그 긍휼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10센트, 50센트, 빵 한 조각, 물 한 컵, 양말 한 켤레.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삶에서 이미 받은 것으로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서의 긍휼로 천국과 지옥을 구분 짓겠다는 주님의 마음이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서로 있다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와 양과 염소의 비유는 동일한 주제입니다. 긍휼을 받았느냐? 긍휼을 행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중에 긍휼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어머니의 긍휼을 잊고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니라? 죄니까 죄인이니까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공이죠. 여러분 죄지

0: 놓고 미꾸라지처럼 사사사 피해 다니는 사람 보면 화나요, 안 나요? 공의가 없는 거죠. 남들은 그러면 화나고 내가 그러면은 천만 다행이다. 그러면 그 심보야말로 가중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끔찍합니다. 여러분, 긍휼 없는 심판, 라가디아 판사의 그 심판에서 긍휼이 있는 심판이 사람을 살리잖아요. 긍휼이 없는 심판은요, 죽이는 거예요. 다 죽어요. 할머니도 죽고, 손자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한 대로 죄의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긍휼히 행하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나중에 임금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삶에서 동사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배불러라, 옷 없는 자에게 따뜻하게 입으라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실천입니다. 긍휼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긍휼을 흘려보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가만히 내두면 불행하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그 복으로 살았다면 복을 흘려보내야.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그 긍휼을 입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나눴을 때 기뻐요, 슬퍼요? 나눠줬을 때 기쁘던가요, 슬프던가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기뻐요, 슬퍼요? 너무 슬퍼서 머리 막 빠집니까? 손주들 왔을 때 용돈 주고 나니까 막 스트레스 받아 이빨 다 빠집니까? 없어서, 없어서 미안하지. 다 퍼줘도 행복하잖아요.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죠? 가끔씩은 좀 같이 먹어야지. 긍휼은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모두를.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행하는 이도 행복한 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모두 행복해집니다. 긍휼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긍휼이 있는 교회, 행복한 교회. 긍휼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에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의 상인이었던 안토니오 이 사람이 주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절친인 바사니오를 위해서 행했던 일이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됩니다. 바사니오가 포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안토니오가 돈을 샬록이라고 하는 고리대금 업자에게 빌려서 주게 됩니다. 포셔는 매우 부유한 집안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니오에게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안토니오가 친구를 위해서 샬록에게 돈을 빌려서 줬어요. 그런데 샬록이 평소에 안토니오를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가슴살 1파운드를 잘라내라. 이게 돈을 빌려주는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샤일록이 아주 못된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야기의 전개가. 기한 내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으면 이야기가 안 돼. 못 갚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샤일록이 안토니 가슴 살을 1파운드, 3kg가 넘는 그 살을 잘라, 이 말은 죽으라 이 말이죠. 근데 포셔가 여잔데 남장을 하고 판사처럼 가서 그 재판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의 상인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지요. 셰익스피어가 포셔의 입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자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물처럼 아래에 있는 땅 위로 떨어진다. 자비는 두번 복된 것이니 자비를 베푸는 자와 자비를

0: 가는 자를 다 함께 축복한다.
1: 자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드러운 빗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자비는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로 있는 존재에게 흘려보내는 것이죠. 근데 자비는 두 번 복된 것이니 베푸는 자에게 먼저 복된 것이요 베품을 받는 자에게 모두 복된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포셔가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계약서에 살 1파운드는 있지만 피 1리터도 없다. 피 한 방울도 없다.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을 거면 살을 베어가라. 야,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난 궁금해요. 피 한 방울 묻히지 말고 살 1파운드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가져갈게요, 못 가져갈게요. 베니스의 상인은요, 자비가 칼보다 법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극입니다. 자비는 두 번 복된 것이니 베푸는 자가 복되고 받는 자가 함께 복된 것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비결을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귀중한 진리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인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진지하게 감정을 뛰어넘어 삶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살아낼 수 있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복의 통로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